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What is your nickname?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서 또 별명도 다르게 불리잖아요. 가족들이 나에게 부르는 별명이 있고, 또 친구들이 나한테 부르는 별명이 있고, 직장에서 또 나를 부르는 별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 저한테 다 알려주시면 됩니다. So I want to know all of the nicknames that you're being called in your work or by your family members and so on. 우리 바구니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함이 박은희 팀장님이셔서 발음이 바구니랑 비슷해서 바구니 팀장님, 이게 별명이라고 하시는데 또 다른 별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바구니, 비구니,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 별명인데 뭔가 별명이 또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ince my English name is Summer, you know, people at work and my friends also just call me Summer. 회사에서도 저 썸머라고 불러주시는 분들 계시고 친구들도 그냥 썸머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좀 있고요. I have a very interesting nickname actually. 정말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뭐 지금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듣고 있다가 자기 언급하면 커피를 뽑는다고 하는데 So she calls me 지흥녀. 우리 모닝그룹어들 지흥녀가 뭔지 아세요? 아니, 핸드폰에 지흥녀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흥녀가 뭐야? 내 이름이 왜 지흥녀야? 이랬더니, 지흥나는 대로 행동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So basically, it means a very impulsive woman who just acts very sporadically.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뭔가 흥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막 여행도, 아, 갑자기 가자! 막 약간 이러고, 뭔가 기분파라고 하죠. 그래서 핸드폰에 그렇게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저도 똑같이 특이하게 저장했습니다. 딥블녀라고. 왜냐면 대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대학교 학창시절에 딥블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런 성적은 좀 처음 봐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So nicknames are fun. Oh, also, I have another nickname. This is a very interesting one too. 제 한국 이름이 이수림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소수림왕이라고 그런 별명이 좀 생겼습니다. 국사 시간에 소수림 대마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소수림 너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소수림이라고 많이 불러줬습니다. So those are my nickname, but I will try to think about more. But I also want to know about our Morning Groovers nickname too. So send in your text message and let me know what do people around you call you as your nickname.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모닝 그루버들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천. 을 통해 선물 챙겨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갑자기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희 별다방 가면 항상 닉네임으로 불러주잖아요. 거기에 있는 닉네임들도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So let me know all of that. And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Michael Sambello, Maniac.

있습니까? 우리 얼짱님께서도 주셨어요. 제 별명은 딱따구리예요. 말이 많아서 생긴 별명입니다. Woodpecker, that's your nickname because you talk a lot. 썸머 PD님은 평소에도 말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방송할 때랑 온

온도차가 궁금해요. 크크라고 해주셨는데, 방송할 때랑 안할 때랑 온도차. Do I sound different when I'm off air? 온에어랑 오프에어랑 제가 그렇게 좀 다를까요? 박원희 팀장님, 제가 좀 어떤가요? 온도차가 좀 있나요? 아우, 막 인상 쓰시면서,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방송할 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가 봅니다. I guess my personality and the way I act is pretty much the same. On air and off air. 그리고 주변 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어보면 저는 말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저래서 살이 안 찌는구나. 이런 얘기도 종종 들어봤고요. 밖에서도 공감을 격하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So I talk nonstop throughout the whole entire 2 hours, but I guess I do the same after the show as well. 방송 끝나고도 사실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말이 많은 딱따구리. 저 역시 똑같은 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nyway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nicknames, Morning Groovers. I still wanna know. 계속해서 우리 모닝 그루버들 별명이 무엇인지 저한테

있으니까 일주일이 정말 더 빨리 지나가는 이런 매직 효과. 우리 레나오 셀프 빨래 모닝 그룹어도 오셨네요. 봄 날씨는 변덕이 심하네요. 새벽에는 제법 쌀쌀해요. 주말 농장에 심어놓은 애들이 냉해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요. 라고 하셨습니다. It's still very chilly in the morning and the night time. I was really shocked and surprised. So make sure to dress up well, everyone. And there is more of Morning Groove left for you. So stay tuned, everyone. And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Madonna, Material Girl.

2774 Morning Groover said, 오, 음악 좋아요. 라고. They're enjoying the music that we're playing. 너무 좋지 않나요? Come, come, come, come, come, chameleon. You come and go. 가는 사람, 막지 않고, 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뭐 그런 걸까요? that was a music from a glam rock band, Culture Club. 저도 되게 좋아하는 밴드이거든요. 너무 노래 좋습니다. Thank you for enjoying the songs that we're playing. 우리 알로하 모닝 그룹께서 오랜만에 한국 와서 출첵하네요. Oh, so finally you're back in Korea. Welcome back to Korea. 한국 오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으세요? The message continues.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가셨나요? 노래 듣다가 마돈나의 Material Girl이 생각이 났는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가끔 모닝그룹 선곡이 저랑 너무 잘 맞아요. Well, there is this moment whenever you listen to a radio, you've been thinking about a certain song, and when that music is being played on your favorite radio, you know, it feels amazing. That's a very amazing feeling.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마침 또 오늘 우리가 쿵짝이 잘 맞았네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저희 좀 통하나 봐요, 우리 알로하 모닝그룹어. 그쵸. 모닝그룹은 선곡 맛집입니다. 모닝그룹어들. 그냥 편안하게 좋은 음악 감상하고 싶으시면 모닝그룹 들으시면 됩니다. 6625 Morning Groover text us. This is a new Morning Groover, and this is regarding today's question for MG Q&A. I asked you guys, what do people around you call you as your nickname? 주변 사람들이 모닝 그루버들을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여쭤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 사는 모닝 그루버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최민수님의 극중 이름이 대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름의 가운데 글자에 발을 붙여서 부르곤 했고 이때 불리던 별명이 지금 4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불리고 있네요. 친한 친구들만요. 참고로 제 이름은 김시원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름에 발을 붙이는 거면 제가 수림이잖아요. 그럼 수발이가 되겠네요. 수발이. 우리 6625 모닝그루버는 김시원 모닝그루버니까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큰일 날 뻔했네요. Interesting. 수발이. 우리 박은혜 팀장님은 은발이. 그리고 6625 모닝그루버는 씨, 땡땡땡. 친구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별명이겠네요. 그죠? 친하지 않는데 이렇게 좀 부르면, 누구세요? 이렇게 정색할 것 같은데. 우리 얼갈이 배추 모닝그루버. 이름이 조금 특이한 편이라 별명이 별로 없어요. 이름이 별명인 줄 알았다고 한 사람들도 가끔 있었어요. 얼갈이 배추는 아내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얼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감이 비슷한 걸로 순화한 거죠. So that's the secret behind your nickname. 얼갈이 배추 was a nickname given by your wife. I wonder what your name is because you said that your name is very unique that people often confuse it as your nickname.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얼갈이 배추 모닝그루버 저도 이 닉네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부를 때마다 뭔가 좋아요. 얼갈이 배추. 얼간이라고는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얼갈이가 훨씬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8392 Morning Groover said, 이렇게 실명을 공개할까 고민했지만 썸머 PD님을 믿고 보내봅니다. 저를요? 저 믿지 마세요. 저는 이름이 특이해요. 특히 희귀 성이에요. 제 이름은 예솔아입니다. 진짜요? What a pretty name. 예솔아. 얘가 그러니까 성이신 거잖아요. 예솔아. 별명은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였고 유명한 노래로 이자람님의 내 이름 예솔이가 있지요. 하도 어릴 적부터 어른들이 너그 노래 아니 예솔아 하고 우는 때면 저는 할아버지께서 부르셔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주 이니 박히게 들은 노래예요. 나름 제 주제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 주제가 있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매직키드 마술이가 유행이었을 때 수리수리 마술이 그게 제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마술이

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이런 거 얘기 진짜 귀에 피날 정도로 들으셨겠어요. But that's a really really pretty name. 예소라. 뭔가 영어로 발음하기 어려울까요? 예소라. 아, 좀 어려울 순 있겠네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발음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Oh, but that's a very unique name and I love it. 제 이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소라 모닝 그루버. 그리고 마이클 모닝그룹업께서 벌써 목요일이네요. 화요일까지 쉬었더니 이번 주는 왠지 공짜인 느낌. 와이프랑 출근하는데 티격태격했더니 저기압입니다. 어떻게 풀어줄까요? 닉네임은 와이프 이름 넣고 뒤에다가 바라기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ooks like you had a little bit of argument with your wife this morning, so you want to know how to make it up to her. 우리 와이프분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난치면 되게 금방 풀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제가 삐져 있으면 막 그런 막 웃긴 그런 막 이야기를 하거나 개그를 하거나 뭔가 애교를 부리고 이러면 처음엔 되게 짜증나요. 하지 말라고 이러다가 솔직히 한 다섯 번 하면은 넘어갑니다. 막 이게 빵 터지거든요. 웃음이 좀 많아가지고 별거 아닌 거에 되게 빵 터져서 좀 쉬운 사람인데 우리 마이클 모닝그룹의 와이프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더 대려 화를 내실 수도 있으니까 마이클 모닝그룹께서 더잘 아시겠죠, 저보다. 얼른 얼른 이렇게 좀 빨리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뭔가 다툼이 있으면 빨리빨리 푸는 게 좋죠. 우리 마이클 모닝그룹을 위해서 노래를 띄워드릴게요. We're gonna play a song requested by Michael Morning Groover, but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your nickname. 계속해서 우리 모닝그룹들 어떤 별명으로 주변에서 불러주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And I do love this song requested by Michael Morning Groover. The band made this song without being able to visit Africa. 아프리카에 가지도 않았는데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That's why it's more amazing. Here is Toto with Africa.

0: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1: 네.
0: How was Paris? Bahi.
1: Bahi.
0: Did you enjoy Bahi? Voilà,
1: c'est bon. Baguette, very good.
0: Comment tu t'appelles? S'il vous plaît? Oui?
1: S'il vous plaît.
0: Oh,
1: s'il vous plaît, please.
0: Please, please. Comment tu t'appelles? 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파리 갔다 오셨으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1: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0: What is your name? 가장 기본적인 거. 네네네. Pardon? Comment tu t'appelles?
1: 내가 누구한테 그걸 물어볼 일이 없었어.
0: 내 이름은 Je m'appelle YG. YG. 약간 이렇게. Je m'appelle YG.
1: Je m'appelle YG. 네.
0: 이 정도는 기본 이렇게 하고 가셨어야죠.
1: 제가 누군가 이름을 물어볼 상황이 없었어요.
0: 아니, 그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1: 직원이, 제가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0: 직원이 친절했다 그러면, 어, Comment tu t'appelles?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So how was it? Did you like it?
1: Oh, scenery was perfect.
0: Yeah.
1: And also,
0: how was the weather?
1: Wine was perfecto.
0: Really tasty.
1: Yes.
0: Perfecto is Spanish. Why are you speaking Spanish? No hablas español. Esto es español. No es francés.
1: 엄청 맛있었고 그리고 날씨는 좀 약간 변덕스러웠어요.
0: Okay, the weather can be a little different, you know, day by day.
1: 거의 2시간 단위로 바뀌었어요.
0: So basically, it's like having four seasons in one day.
1: Yeah.
0: Oh, interesting weather.
1: It was windy for 1 or 2 hours. After that, it was sunny and then raining, and then suddenly it's dark, right?
0: Oh, that sounds fun.
1: Yeah.
0: 아주 즐거우셨겠네요.
1: It's so nice, but it
0: 하루
1: was
0: 동안
1: kind of fun.
0: Yeah. 지루할 틈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YG PD님의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짧고 굵게 다녀오셨네요.
1: 아, 그래서 감기 걸렸어요.
0: 어, 하지만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for the chocolate that you brought.
1: 아, yeah, yeah, I gave you chocolate.
0: 어, 또 뭐 그런 걸 사오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1: 안 사왔으면 또 어딨냐고 물어볼 거잖아요, 선물. Where's my present? 그럴 거잖아요.
0: 어, 누가요? Who does that?
1: I don't know.
0: 네, 어떻게 요즘 세상에 뭐 어디 뭐 해외 나왔다고 뭐 선물 사오고 뭐 그러나요. 그죠? But thank you. I love it. 다음에 어디 가시나요?
1: 아직 플랜이 없습니다.
0: And I also want to thank you for another thing. Thank you for joining the crew. Thank you for joining the running crew of TBS EFM.
1: It is confirmed?
0: Yes, you just confirmed yesterday. 제가 어제도 집착하면서 편집하실 때 여쭤봤더니 이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1: I said
0: The crew is all set. 제가 요즘에 러닝에 빠져가지고 우리 EFM 선배님들과 좀 같이 뛰겠다고 러닝 크루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So it's going to be YG, me, and then Christina. 이렇게 셋이서 뛰기로 했습니다.
1: I got a cold.
0: 네네.
1: I got a cold.
0: 오, 다 낫고 그러면 뛰어요. 예, 기다릴게요. 다음 주쯤에는 나으실 거죠? I hope you recover soon. 예, 얼른 얼른 캐치하시고요. 그래야 뛰니까요. We have some messages. 1303 모닝 그룹께서 오늘 YZ... YZ PD님과 서머 PD님의 케미가 기대돼요. 지난주 들었던 일이 어제 같은데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매번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즐거운 시간입니다. 라고 How do you like this message? YZ PD님.
1: 아, not GZ.
0: 네, 뭔가 MG랑 YG랑 합친 걸까요? YG거든요. Because his name is Yeo-kun. 그래서 YG PD님인데 YZ도 나쁘지 않네요. You know, it reminds you of MZ generation, which you want to be, right?
1: 아,
0: yeah.
1: I'm MZ.
0: 어, 그러니까요.
1: 왜 그래?
0: 저도
1: 우리 MZ예요. 같은 MZ잖아. 왜 그러세요?
0: 맞아요. 그러니까요. 혼자 뜨끔했어요. 민스킴 모닝그룹 안녕하세요 YGPD님 모닝그룹 뿜뿜 만세 출첵이라고 이렇게 또 에너지 넘치게 보내주셨는데
1: 만세.
0: 한마디 해주세요 네.
1: 만세
0: 만세 화이팅 에브리바디 화이팅이야 하는 그런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리수 모닝그룹 이거 읽어야 되나요?
1: 저는 잘 있더니 왜
0: 와, 잘생긴 YGPD님 오셨다 어서오세요
1: 왜 갑자기
0: 아, 또 너무
1: 바뀌었어.
0: 이렇게 이제 한두 번이면 이제 제가 즐겁게 읽겠는데 매주 이렇게 잘생겼다고 하니까 더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래서
1: 왜 그래? 갑자기 변했어? 나
0: 아니에요.
1: 파리 갔다 오더니 변했어 사람이.
0: 그러니까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썸머야 영혼 좀 챙겨라고. 어 왜요? 영혼 항상 있어요. I am filled with soul. 그렇지 않나요?
1: Please. 지프플레.
0: 지프플레. Please. 영혼 좀 챙기도록 할게요. 우리 잘생긴 YG PD님과 연기를 이제 해볼 텐데 We're gonna now do some acting with the handsome, the idol of TBS EFM, YG PD님. 또 계속하니까 어색하지 않네요. 네.
1: 가시죠.
0: I guess I needed some time to warm up.
1: 아...
0: Yeah, yeah. Are you ready?
1: I'm not used to it.
0: Yeah, but I'm warmed up. So
1: okay,
0: I can say it like 100 times now.
1: 갑시다.
0: 어, 좋죠?
1: Let's
0: 네,
1: go.
0: Let's go. 알지? 나 왔어.
1: Welcome, welcome, welcome to my CrossFit class. 아우, 드디어 왔어.
0: Yeah, but you know what? I'm a bit nervous. 아, 나 진짜 운동 많이 하는데.

0: 크로스핏은 처음이어가지고 아 이거 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1: 아 릴렉스 릴렉스. 너 운동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하니까 너 맨날 그 추는 뭐냐 그 살살 댄스 그거보다 쉬워.
0: 아 진짜 살살 댄스라니. 에스카우트 살사나 살살.
1: 아 살살 살살. Whatever. 아이 아무튼 릴렉스. 편히 해 편히. 운동 신경이 좋으니까 크로스핏 진짜 잘 맞을 거야. The class is starting now. Let's head over that.
0: Okay, got it. 해보지 뭐.
1: One, two, summer, how are you doing?
0: Oh, one, two. Oh, 야, 나 좀 못하게. 나 못하겠는데?
1: Oh. No giving up. Get up, 일어나시고. 자, 움직여. 쉬지 마요. 쉬면 더 힘들어. 자, high five. Yes, you got this.
0: No. Oh, 야, 잠깐. No, seriously. Oh, I'm out of my breath. 야, 나 진짜 못하겠어. 아, 있잖아. 나 그냥 저기 있잖아. 저기 벤치에서 좀 쉴게.
1: No.
0: 왜?
1: No. You can do it. 크로스핏은 화이팅 넘치는 마음가짐이야. 자, 썸머, don't give up. Let's not like you. It's not like you. 자, 하나, 둘, 셋. 하나. One, two, three, four. 움직여.
0: One, two, 아이, 안 한다니까. 아, 진짜. I said no. No means no, okay? 어, 나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Yes, okay, I admit. I do yoga, I do Pilates, I do Zumba. But this? CrossFit? I'm fed up. I'm just not cut out for this. 이렇게 연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1: I never done CrossFit.
0: You never?
1: Yeah.
0: Oh, so what kind of workout do you enjoy doing then?
1: Running.
0: Just running? Oh, really? Join us in the crew, TBS EFM running
1: swimming?
0: crew. Oh, 또 스위밍도 한번 크루 제가 결성해 볼까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선배님들과 뛸 생각에 벌써부터 너무 신나요. 우리 감독님도 혹시 조인하실까요? 되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오케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다들 뛰자고요.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좋고 기분은 우중충한데 좀 뛰어야 기분이 좋아지죠.
1: But I enjoy running by myself.
0: You're gonna enjoy running with the crew even more. Trust me.
1: I'm not gonna trust you.
0: Are you not cut out for that? 그래요. 제 말은 항상 반만 믿으세요. 제가 조언 하나 드리는데 제 말은 반만 믿으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1: 이제 끝나고 다들 이렇게 먹는 데 더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0: 먹는 거를 집중하고 먹고 나면 또 뛰어야죠. Anyways,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 러닝 후에는
1: 그래.
0: 마라탕을. 그러니까 마라탕 will taste so much better after running. You know?
1: Yeah, it makes sense.
0: So let's join the crew and let's continue running. 우리 모닝그룹들 러닝하고 와서 후기도 알려드릴게요. It's gonna be a fun conversation.
1: 잠깐만,
0: indeed.
1: 이제 청취자들한테까지 이렇게 약속을
0: 한 거예요. 네네네. 이러면 이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어, 브이로그도 찍을까 봐요. 저 무서운 여자예요. 한다면 한다는 여자. Anyways, so today's key expression, let's go back to our mm-hmm. skit and mention the key expression for today. So on the very last part, I said, I'm not cut out for this. I'm not cut out for this. I'm not cut out for this. What does this mean? I'm not cut out for this가 과연 무슨 뜻인지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모닝 그룹어들. We're going to give you options. So what is option number one?
1: 내 적성이 아니야.
0: 내 적성이 아니야. Do you have option number two?
1: 난 좀 빼주세요.
0: 어, 난 좀 빼줘라고. 1번 내 적성이 아니야. 2번 난 좀 빼줘. 문자 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저도 같이 뛰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ooks like we have another crew that wants to join us.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오세요.
1: 난 좀 빼주세요.
0: 다음 주 금요일쯤에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 저기요?
0: 저희 망원 한강공원쯤에서 아마 뛰지 않을까
1: 난
0: 싶어요.
1: 난 좀 빼달라고요.
0: 상암동이랑 가까우니까 around like 5 PM 혹시 오실 수 있으시면 같이 오셔서 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YGPD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나요?
1: 네. 낙낙.
0: 아, 근데 you're acting very different and I'm very disappointed. 어제 뭔가 편집실에서 제가 저기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아, 러닝이요? 그 다음 주인가요?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So you were pretty keen and interested. So what's wrong with you now? Is it because it's morning time?
1: No, I said 다음 주인가요 means 다음 주면 안 될까요?
0: So that means still yes. 뭔가 거절은 아닌 거잖아요. 네. 얼른 컨디션 회복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네. Please do not act like you're sick because I can tell. 또 연기하시면 제가 다 보이니까요. 네. 그렇게 연기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어, 진짜 아프신가 보다. 얼른 가보셔야겠습니다. We're gonna now send him off because he needs some good rest. 얼른 감기 나으시고요. We're gonna send him off while listening to a song by Becky Hill and Galante.

우리 반장님께서 다음 주 금요일 망원 한강공원 새벽 5시인가요? So they're asking about the running schedule. 새벽 5시, 저 너무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도 같이 뛰지 않으실 것 같아요. I mean, I'm down for that, but I guess it would have to be PM to make everybody join. So join us, join the crew if you feel like running. 혹시 뛰고 싶으시면 다음 주 금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 didn't get a consent from Christina 선배님 right now, but she is definitely listening to the show right now. 지금 항상 출근하시면서 모닝그루브를 듣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마 듣고 계실 텐데, 5초 내로 답장이 없으시면은 yes로 간주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The crew is set. 이제 멤버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And next Friday we're gonna be running. 기대해 주시고요. 뭘 기대라는 거죠? 저희만 열심히 뛰면 될 것을. Anyways, a lot of you are sending in the answer for today's quiz on say what. 우리 1807 신규 모닝그룹워크에서 도전하셨네요. 정답은 2번, 난좀 빼줘라고 sent in the answer. I wonder if that is really the answer though. 3016 모닝그룹워도 난좀 빼줘라고 해주셨고, 9981 texted the answer is number 2. 난 빼줘, 제발 please라고. I hope you're not Christina.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And 2778 said, 정답은 1번. 난 기계치라 컴퓨터가 내 적성이 아니에요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기계치입니다. High five. And 4318 new morning groover texted in, the answer is number 1. Well, guess what, morning groovers? The answer is number 1. 1번이 정답입니다. 내 적성이 아니야가 정답이에요. So that means I'm not cut out for this. 난좀 빼줘라고 많이들 해주셨는데, 난좀 빼줘를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count me out이라고 하시면 돼요. 날좀 껴줘라고 하고 싶으실 때는 count me in 이거든요. 그러니까 in과 out만 구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count me in, 나좀 껴줘. count me out, 난좀 빼줘입니다. I'm not cut out for this는 나에게는 이게 어울리지 않다 또는 나는 이 일이 적성이 없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해야 하는 일을 퍼즐에 약간 비유를 한다면 딱그 모양과 크기에 맞게 잘려져 나온 적합함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So if you compare tasks that need to be done to a puzzle, it's quite easy to understand by thinking of them as pieces that are cut out perfectly to fit just the right shape and size. I'm not cut out for this. 내 적성이 아니야. 매일 아침마다 요리하는 건참 힘들어. 내 적성에 좀안 맞나 봐. Cooking meals every day is exhausting. I'm just not cut out for this. I'm just not cut out for cooking every day in the morning.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댄스 파티에 초대해 준건 진짜 고마운데, 나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 제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Thanks for inviting me to this dance party, but I'm not really cut out for this. I'm not cut out for dancing. 걔는 그냥 운동이 적성에 안 맞는 애야. 굳이. 러닝 데려가지 마. 어머, 제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네요. She's just not cut out for exercising. Don't bother taking her out for a run. She's just not cut out for exercising. Not cut out for dancing. Not cut out for exercising. Not cut out for eating.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I'm not talented at this.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Hey, you know what? I'm not cut out for this. I'm not cut out for thi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guys not cut out for? 우리 모닝 그루버는 어떤 게 적성에 맞지 않으신가요? I'm not cut out for this. 사용하셔서 예시 문장도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is all we have for today.

Oh gosh, this song takes me back to my 20s. I used to listen to a lot of EDMs very, very quietly whenever I rode buses or subways. 항상 EDM 음악을 거의 살다시피 매일매일 들었었거든요. 버스나 지하철 타고 학교 갈때 얌전히 구석자리에 앉아서 이런 EDM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this song really takes me back. Anyways, we're going to continue talking about MGQ&A. We're talking about the nicknames that you have. 오늘은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별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A new morninggroover 6567, 신규 모닝그루버께서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짜이였습니다. 타잔에서 나오는 얼굴 까만 아이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피미마을 짜이의 도전 동화책도 있어요. 출근길 매일 이 방송 듣고 있어요. Tuning in every day, and my nickname used to be Jai from Tarzan because my face was pretty dark like the guy from Tarzan. 그러셨구나. 짜이. 짜이가 그 인도에 있는 티 종류 이름도 짜이 아닌가요? 짜이? 저안 먹어봤는데 가끔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면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얘기가 좀 산으로 갔는데 짜이 괜찮네요. 발음하기도 쉽고. And I'm not so familiar with PB 마을 짜이의 도전. No, not so quite. 이런 동화책도 있었군요. 우리 짜이 모닝그루버라고 불러드려도 될까요? I mean, morninggroovers, if you don't have any specific nicknames around you, and because of that, if you're hesitant to send in your text message, just let me know honestly that you don't have any nickname, because I'm going to come up with a nickname for you and call you by that nickname. 별명이 없으시다면 제가 지어서 별명을 불러드릴게요. 용기 있게 문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94 모닝그루버. 저는 어릴 때 별명이 호빵맨이었어요. 얼굴이 동그래서 남자애들이 꼭 그렇게 별명으로 불렀었어요. 한 번은 짝꿍 이름이 땡균이었어서 세균맨과 호빵맨이 세트로 불리기도 했네요. This is really cute. So you had a very round face, so people would call you 호빵맨, which is a character of a historical round bread, which I liked very much. 저도 호빵맨이 별명이었었거든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제가 화장을 너무 잘 못해가지고 항상 볼터치가 과했었어요. 그래서 너 무슨 호빵맨이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사실 지금도 여전히 듣습니다. 볼터치가 왜 이렇게 과하냐? 이런 얘기 가끔씩 듣거든요. 호빵맨. 호빵맨 is a very interesting character because his face is basically a bread, right? So whenever he runs into someone who's hungry, he would just take out a piece of his head out and just give them some food. 그 장면이 항상 인상 깊었었어요. 호빵맨이 지나가다가 배고픈 아이를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거 먹어 이러면서 본인 머리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주는 그 장면이 어렸을 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이 뜯어주면은 이제 얼굴을 확 갈아 끼기도 했고요. 우리 중학생 얼갈이 겉절이 모닝그루버 오늘도 주셨네요. 저의 닉네임은 썸머피디님이 지어주셨죠. 얼갈이 배추님의 닉네임이 너무 재밌어서 그와 비슷한 닉네임을 갖고 싶었는데 얼갈이 겉절이가 되었습니다. 닉네임 있으면 이름을 불리지 않으니까 신선한 것 같아요. 라고. So I'm happy to see that you love the nickname that I gave you, 얼갈이 겉절이. 그때 얼갈이 배추 닉네임 듣고 빵 터졌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뭔가 귀여웠었어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걸로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So just like 얼갈이 겉절이 모닝그루버, I can come up with your own nickname,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me to call you by a certain nickname, or if you want me to come up with a certain nickname for you, let me know and I will try to figure something out. 2242 morning groover also texted regarding the nickname. 저는 이름이 장미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수요일엔 빨간 장미였네요. 나이가 나오나요? 나오시는 것 같아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 저 몰랐다가 우리 모닝그루버들 덕분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비 오는 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수요일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요즘은 저희 아이들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고 하네요. 맞아요. Back in the 80s, when there used to be a song called 수요일엔 빨간 장미, in our generations, we have a brand new song about roses, and that is called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 노래 뭔가 대학교 밴드부에서 되게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So why not have a listen to this song right now, and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Here is Haikyuu with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A late check-in message is here from Road Rage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알죠, 알죠. 우리 Road Rage Morning Groover.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Chris Lee Morning Groover said, 저는 생일이 크리스마스라 크리스입니다. 지금은 회사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편하게 크리스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반말로 하는 거라면서요. So your name is Chris because your birthday is on Christmas and people at work call you Chris. 맞아요. 요즘 회사에서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EFM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Hey, Christina. Hey, Chris. Hey, YG. 이렇게. 어때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영어로는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존댓말 없이 Hey, Chris. 이렇게 할수 있죠. 우리 크리스 모닝 그루버 반갑고요. 간판 스타 모닝 그루버 7000 모닝 그루버 7000 모닝 그루버. 제 예전 본명은 배남수였습니다. 그 당시 배철수님이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놀리는 친구들은 별명 대신 송골매 모여라라는 노래로 저를 한참이나 놀렸습니다. 그 당시 많이 화가 났었지만 이젠 추억의 한켠으로 변해버렸었네요. So your name is 배남수, so people would call you by 배철수's nickname, 송골매 모여라, because that was the band's very popular song. 그 당시에는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약간 추억처럼 남아 있나 봐요. 배남수 모닝그루버. 뭔가 이름이 이렇게 비슷하니까 저도 예전에는 막, 마술이 이거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뭔가 정겹게 와닿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티나 모닝그루버, 크리스티나 피디님께 문자가 왔어요. 방송을 들으셨나 봐요. 오 마이 갓,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정해진 거 저랑 뛰셔야 될것 같습니다. She has no choice but to run with me. 너무너무 신나는데요. 다음 주가 벌써 기대가 되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다들 런닝하러 모여주세요. This is 송골매 with 모여라.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So Smarts, your one.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OECD 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OECD에 가입한 게 이제 96년도였고요. 2024년까지 GDP가 3배가 되었다고 하고요. 1인당 GDP도 2배. 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So since joining the OECD in 1996, our GDP has tripled as of 2024, and the GDP per capita has doubled, reaching the OECD average. But here's the deal, in terms of happiness index, right? Life satisfaction index remains at 6.4 points as of 2023, falling below the OECD average of 7.3. And very unfortunate statistics wise, our suicide rate as of 2022 stands at 23.2 deaths per 100,000 people, which is the highest in the OECD.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밑돌고 있다는 점이죠. OECD 평균. 특히 자살률은 10만 명당 23.2명으로 OECD 1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꼭 1위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참안 좋은 그런 figure이죠. 물론 이런 지표만을 갖고 한 나라의 뭐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그 구성원의 행복지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s really hard to reach a simple conclusion, right? Based solely on these indicators, right? That a country's economic prosperity does not correlate with the happiness of its members. But still, I think it makes us kind of wonder, why are we not happier despite becoming materially wealthier? 우리는 분명 경제적으로는 더 좋아졌는데, 왜, 정신적인 행복은 그것에 따라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나요?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왜 우리는 덜 행복한 걸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어디 가든 마찬가지인가? Is it a problem specific to Korea or it's just same thing everywhere you go in the country? It is a case by case, individual by individual. 그렇게 봐야 될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지표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As you know, as these figures, indicators show that Korea is not a happy place to live, right? Do you think that is true? Or do you think, everywhere you go in the world, it's going to be the same, right? If you are a person with a positive mindset and with a lot of happy energy, then you are a happy person despite which country You live in. 아니면 반대로 아니야.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야. 무슨 소리야? 어떻게 우리가 꼴등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뭘까?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나라를 놓고 볼때참 제너럴라이즈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는 영어 공부했었는데 If you tuned in yesterday, we did some English studying on this program, right? We talked about one expression, learning one expression per day every Wednesday. So if you tuned in yesterday, 약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Eligible to do something or eligible for something, 뭐뭐 할 자격이 있다, 이런 요건을 갖췄다라는 그런 얘기였죠. 오늘은 영어 공부는 아니고요. Just a question for you. Is Korea a happy place to live? If so, why is Korea not a happy place to live? If that's the case, why do you think that is?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챗, 카카오 오픈 채팅방, 여러 가지 플랫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답변 남겨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We'll be back listening to this song by American authors, What We Live For.

that as well.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사회를 놓고 이 성공 in South Korea, some people say you know the standard for success is incredibly distinct, very clear. 어떤 게 성공이다 아니다라는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명확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집, 연봉, 스펙,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죠. You know, for example, prestigious university, a good job, home, a nice house, right? High salary, impressive, you know, credentials. Almost like an endless checklist. 근데 문제는 그죠? 이 기준을 달성하면은 이게 사라지는가? 마음의 어떤 결핍이 사라지는가? Do you manage to, you know, when you do manage to achieve those standards, right? Do you feel happier, right? 또 이 정도면 충분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경쟁과 또 다른 비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할 수도 있는 거죠. Maybe some people find happiness in that.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That's why I was asking an earlier question. You know, what do you live for? Are these things drive you to work hard and, you know, drives happiness in your life? 아마 본인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again,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Is Korea or where you live, tongue twister, where you live a happy or unhappy place to live? 우리나라 혹은 지금 살고 계신 곳은 행복한 나라인가 아닌가? 그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 드려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만질 수만 있다면, 만질 수가 있다면, 그래요. 행복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뭔지 알 수 있을 텐데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죠? 신용자의 곡인데요. 신용대 2F입니다. 행복을 만질 수가 있다면.

신용재 2F 행복을 만질 수가 있다면 was the song you just heard. So happiness turns out it's going to be the topic for today. 사실은 행복이란 주제보다는 우리나라가 행복한 살기에 행복한 나라라면 왜 행복하게 만드는지 나라가 아니면은 불행한 나라라면은 not so happy place what makes it not a happy place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이 I think 뭐 경제 성장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We talk about the how fast the economy is you know booming and improving. But that's not necessarily correlates with the culture that gives people rest and emotional stability. 이 경제 성장의 속도하고 또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안정이나 어떤 쉼 그것을 또 강조하는 그런 문화는 약간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같이 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I think especially these days, we have a lot of single person household. 요즘에 1인 가구가 참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물론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런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I think you know with more single person household, you know people will spend more time on their own. I mean some people are you know extremely happy you know by themselves right but some people are not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행복한 나라라기보다는 덜 불행한 나라 maybe we should talk about you know not necessarily a wealthy country becoming a happy country but you know a country where not that many people are unfortunate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불행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아침입니다. So I want to hear your story. Do you think this country where you live is a happy place?

couple of tracks, Boney M, Happy Song, which was a request from Jenny Nim. And the following track was Simple Plan, Take My Hand. Yes, so I'm kind of regretting for tripping such a, I don't know, philosophical and thought-provoking topic for our listeners. 이게 라디오인데 라디오. 라디오는 좀 너무 진지하면 안 되는데요. I think you can't be too serious on radio. 그 점을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So the grand question was, is this a happy place to live or unhappy place to live? And please state your reasons. 약간 대학교 1학년 때 약간 그런 어떤 정치학, 사회학 101 시험 문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죄송하고요. 오추옥님께서는 한국의 경우 인생의 단계마다 이뤄야 하는 모범 답안이 너무 구체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that kind of strikes a chord with me, I think. So it says, 오추옥님 says, the ideal answer for what must one must achieve at each stage of life is very specific in Korean culture. 그쵸. 대학교 졸업하고 몇 년 내에 뭐 취직하고 몇 살까지는 결혼을 하고 뭐 몇 살까지는 어떤 직책이 올라야 되고 I think, you know,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I'm not sure if it is a Korea specific, right? So Korea does have a specific expectation in terms of, you know, what age and what achievement you need to kind of attain before certain age. I can definitely agree with it, I think.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한 프레셔가 항상 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I think. 굉장히 그 뭐랄까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But I wonder if it is true for other countries as well. 다른 나라도 그런지. 글쎄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그 teen years를 살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제 고등학교 제가 다니던 곳을 생각해 보면은 좀 아이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고 할까요? I think one thing that I did realize that you know the guys or girls at high school are very diverse. 정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정말 매일 같이 막 운동만 하는 애들도 있고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기타만 치는 애들도 있었고 I think there were possibly more diversity in terms of you know how they were fooling around.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를 하고 네, 하기 싫은 애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But you know, as you know, this was back in 1980 and the early 90s. 뭐 지금까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뭐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개인마다 굉장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I think it was very case by case and person to person as to what you need to do at certain stage of your life.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다양하죠. 입시 시스템에 어느 정도는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잘 발휘가 되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죠? 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죠? 오추옥님,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하나 두 곡 신청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곡 선곡해 봤습니다. One of the two songs 오추옥님 requested. This is 곽진원 자랑.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the 101.3.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we are on the Boyne Radio as well.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 후 저희 오픈 채팅방 찾아주시면 됩니다.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는 잘 아시겠지만 1013, 샵 1013, 50원의 문자 용이 부과되고요. 다 좋습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Text us, leave us messages, your song requests, stories, shout-outs, you know, send them all my way. Interaction with our listeners, what makes our show great. 좋습니다. 0701님 문자 주셨는데요. 메시지 주셨는데요. 큐모닝이요. 이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외국에서 학부 졸업을 했는데 노는 애들은 기막히게 놀고 치열하게 사는 애들은 정말 어쩜 저럴 수 있나 싶게 공부하고 저는 세컨 랭귀지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곳 생활을 충분히 잘 누리고 오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0701님 says I totally resonate with what EQ was just saying. I also graduated from a university abroad and I saw both extremes, sort of, the kids who partied like crazy, the ones who studied so intensely. It was almost unbelievable since I was studying in my second language. It was such a struggle that I feel a bit of a regret for not being able to fully enjoy my time there. 그것을 경험하셨군요. You experienced two different extreme. As I said, I saw a lot of diversity in kids around my age during the high school days, right? 대학교 가서는 조금 아이들이 좀 더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in my high school days, as I said, you know, there was just so many different colorful kids with different, you know, agendas, so to speak, right?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신기했었거든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땐 신기했었는데 그게 아, 그 이 아이들의 모습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러웠다고 할까요? 그렇게 딱 거기에 잘 어울리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한데 definitely agree with 0701님. You know, I have no regret. 저는 I think I had a lot of fun, you know, while living in the States. I had no worries, you know. 정말 걱정 없이 아무런 그런 스트레스 없이 살았던 그런 티네이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 시절이 가끔 그립긴 합니다. I miss those days, right? Those worry-free, carefree days. 지금이랑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Offspring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I love the music of Offspring, the punk band, right? And 그 당시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Offspring. And 보는 드라마의 쇼츠를 봤는데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사나 싶지. 그런데 그렇게 안 불행해. 딱 너희만큼 불행하고 딱 너희만큼 행복해. 뭐 이런 대사였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유독 심한 한국 사회에 던지는 촌철살인 같았습니다. 오, yes. Bonim says, I recently saw a short clip of a popular drama where a character said, when you see people struggling, you wonder how they manage, right? But they aren't that unhappy. They are exactly as unhappy and exactly as happy as you are. It felt like a sharp, sort of a piercing observation about the Korean society where relative deprivation is

particularly intense. 그렇죠. 맞아요. So that's why I said, you know, I'm not sure if it is something, if it is a problem that is specific to Korea or to a certain country. It should be just treated as a sort of person-to-person thing. 나라 문제, 사회 문제, 어떤 문화 문제라기보다 그냥 인간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유효한 그런 어떤 관찰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뽀님께서 계속해서 그런가 하면 저는 지난번 늑구 사건을 보면서 우리 시민의식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데 무척 기뻤고 한국이 좋다 생각이 들었더랬어요. 원래 의식이 높아지는 사회는 갈등이 많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피로하기에 불행도 두드러지는 거 아닐까요? Another very, piercing observation there. So seeing the 늑구 incident last time made me happy to realize that how much our civic consciousness, so to speak, has evolved, and it made me proud of our country because in a society where there is high awareness, it's more likely to have more conflicts. 맞아요. 이 의식이 높아지는 사회 어떤 이렇게 보면 이제 치러야 되는 비용일 수도 있는데 그죠? 그게 또 더 어떤 선진 국가가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딱 그 대사가 와닿네요. 딱 너희만큼 불행하고 딱 너희만큼 행복해. 정말 명언입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백의 공인 곡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Morning.

Everybody hurts. REM stands for Rapid Eye Movement, of course, right? 아, 이 곡을 들으면 참 REM은 다양한 면모의 록 밴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s I listen to this song, I feel like REM is such a, I don't know, multifaceted rock band. 굉장히 심플한 그냥 록 밴드가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다양한 면모의 록 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let me get to one more song, and today we are back with our In This Cover segment. 저번 주에 한 주 쉬어서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So we'll be back with that segment during the part 4 of the show. Here is Firehouse, When I Look Into Your Eyes.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란 의미로 만든 코너명입니다. 이 코너명을 되새기면서 좋은 곡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every time I say this word InDiscover, kind of gives me a reminder that it is my job to uncover some gems in the Korean indie scenes and, you know, bring it to our listeners. 저번 주에 한 주 쉬었는데, we had a bit of a break last week, right? 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Are you glad that it's back, 여러분들? 반갑습니까? 반갑군 같이 그런 좀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반갑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let's get to it. I have four new songs as usual for this segment today. 첫 번째 곡은요, 바로 이 사라의 공방이라는 이 뮤지션 부부의 프로젝트 앨범입니다. So Sarah's Atelier is a project album done by husband and wife, actually couple, and they've been married for 7 years. So musician couple in their 7th year of marriage. How lovely and how romantic. 사라의 공방. 제가 아는 어떤 분과 성함이 같은데요. 그죠? 이런 설명입니다. 조용한 골목 혹은 한적한 시골 작은 공방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언젠가 이루어질 우리 부부의 바람을 공방이라는 소재에 담았습니다. It tells stories that takes place in a small workshop located in a quiet alley or peaceful countryside, capturing our couple's future dreams through the theme of an atelier. 그렇군요. 아틀리에, 공방 하면은 상당히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뭔가 로맨틱하고 굉장히 낭만 있고, 그죠? And whatever happens in that atelier, 공방에서 어떤 창작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런 상상하면 굉장히 저는 설레이는 것 같아요. So let's get to it. 사라의 공방, 공방 안뜰이라는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Again, 사라의 공방, 공방 안뜰.

Court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I like it. 제니님께서는 와, 공방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 기분. Yeah, that word, that wording, 공방, atelier. It's just very romantic and very, I don't know, peaceful. 그죠? 공방, 굉장히 여러 가지 공방이 있잖아요. 그죠? 공방 또는 스튜디오, 작업실. 그런 단어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참 좋습니다. These words like a 공방, studio, atelier just gives you very, you know, peaceful feeling. 보니까 타악기를 5세 아이가 연주했다라는 그런 크레딧이 있더라고요. So I'm assuming that it is the couple's son. 그래서 노래와 편곡은 심선영 씨, who is named Sarah. And 작곡 편곡은 박주희 씨, I'm assuming the husband. 그렇군요. 저도 그분께 듀오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Let's get on to the next song. 두 번째 곡은요. 수조라는 싱어송라이터 분이십니다. Here's a message sent in by 수조님. Is that 빠르고 밝은 밴드 사운드에 무한한 응원을 보내는 가사를 씁니다. We write lyrics that offer endless support and encouragement set to a fast-paced and bright band sound. 봄, 여름에 어울리는 곡들로 현재 활동 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We are currently active with songs that are perfect for spring and summer seasons. 그래서 이 굉장히 힘이 되는 노래, 상당히 그런 긍정적인 vibe.

That was 수조 달리기 perfect track to listen to on a day like today. 소희님께서 지금 딱 듣기 좋은 곡이네요. 달리기의 계절. Perfect song to listen to because it is the season ideal for running.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곡이 많다니. I didn't realize there are so many good songs that we haven't really listened to. 독도미님도 캬 목소리 예쁘다라고 이렇게. Right, such a beautiful voice that 수조님 has, right? 분위기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수조 달리기였습니다. Let's get to another track. This one is by sort of a rookie band, KIK, Kick이라고 읽어야 될지, KIK라고 읽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But I will say it in both ways. Kick 아니면 KIK의 Sun이라는 곡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설명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본인들이 보내주신 건 아니고 작년에 데뷔한 신인 같지 않은 신인 밴드 킥 추천드립니다. 라디오에서 만난 것이 인연이 돼서 처음에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So I got to know about this band through radio. 라디오에서 알게 된 밴드를 또 라디오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아, 좋습니다. 라디오가 참 이렇습니다. 라디오의 순기능, right.

K.I.K. Sun, third artist for today's In This Cover segment. Good track to listen to consecutively. 아까 수조 달리기 and the K.I.K. Sun. 아, 참 분위기를 업해주는 그런 두 밴드, 싱어송라이터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So one more artist to go. Little change of mood. Rock band, rock 음악이긴 한데 조금 다른 분위기의 rock 준비했습니다. This one, our fourth and last in this cover artist today is singer-songwriter named 전두희. 전두희 씨는 2010년도부터 이 band Guts의 멤버로 활동했고요. 21년 솔로 1집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라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습니다. So, 전두희 has been active as a member of the band Guts since 2010 and started his career as a solo singer-songwriter with his first album in 2021. 와, 2010년부터 활동을 하셨으면은 over 16 years, right, in this field.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 모든 악기, 드럼을 제외한 모든 악기를 녹음해서 확실한 어떤 색채가 뚜렷한 그런 음악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IMG Q&A. What is your nickname in your community? Cozy Morning Groover texted. 코질하고 불리는데 코딱지 혹은 코찔찔이의 줄임말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 이거였어요? 저 전혀 몰랐는데. 와, 반전인데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영어로 cozy, C-O-Z-Y라고 저장을 했거든요. 뭔가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너무 좋은 그런 별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such a cozy nickname 이러면서 cozy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코딱지의 약자였나요? 반전이네요. Thank you for sharing this.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I got to know the behind story of cozy. Interesting. 우리 열정원님께서는 굿모닝 썸머님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현생에서 별명이 없는데 유일하게 썸머님이 열정원이라고 해주시는 게 다입니다. 뭐 듣기 좋아요. 시무룩 언니나 비실비실 언니보다는 100배 낫잖아요. 감사합니다. So you don't really have a nickname, but you do enjoy the nickname that we call you by. 열정 언니. 저 되게 열정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So whenever I call your nickname, it makes me feel good about myself too. 제 기분도 동달아 좋아지는 그런 닉네임입니다. 우리 열정 언니. 맞아요. 시무룩 이런 거 되게 부정적인 단어이잖아요. 비실비실보다는 열정이 낫죠. 뜨거운 가슴에 이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열정 하면 또 세븐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짱님께서도 주셨어요. 제 별명은 딱따구리예요. 말이 많아서 생긴 별명입니다. Woodpecker, that's your nickname because you talk a lot. 썸머피디님은 평소에도 말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방송할 때랑 온도차가 궁금해요. 크크라고 해주셨는데 방송할 때랑 안 할 때랑 온도차. Do I sound different when I'm off air? 온에어랑 오프에어랑 제가 그렇게 좀 다를까요? 박원희 팀장님, 제가 좀 어떤가요? 온도차가 좀 있나요? 아오, 막 인상 쓰시면서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방송할 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가 봅니다. I guess my personality and the way I act is pretty much the same. On air and off air. 그리고 주변 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어보면 저는 말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저래서 살이 안 찌는구나. 이런 얘기도 종종 들어봤고요. 밖에서도 공감을 격하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So I talk nonstop throughout the whole entire 2 hours, but I guess I do the same after the show as well. 방송 끝나고도 사실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말이 많은 딱따구리. 저 역시 똑같은 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nyway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nicknames, Morning Groovers. I still want to know. 계속해서 우리 모닝 그루버들 별명이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More check-in messages. 얼갈이 배추 모닝 그루버께서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또 금요일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If we endure another day, it'll be Friday and weekend is approaching. 너무 좋아요. 그죠, 그죠? 중간에 쉴 수 있는 날이 있으니까 일주일이 정말 더 빨리 지나가는 이런 매직 효과. 우리 레나오 셀프 빨래 모닝 그루버도 오셨네요. 봄 날씨는 변덕이 심하네요. 새벽에는 제법 쌀쌀해요. 주말 농장에 심어놓은 애들이 냉해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요. 라고 하셨습니다. It's still very chilly in the morning and the night time. I was really shocked and surprised. So make sure to dress up well, everyone. And there is more of Morning Groove left for you. So stay tuned, everyone. And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Madonna, Material Girl.

2774 Morning Groover said, 오, 음악 좋아요. 라고. They're enjoying the music that we're playing. 너무 좋지 않나요? Come, come, come, come, come, chameleon. You come and go. 가는 사람, 막지 않고, 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뭐 그런 걸까요? that was a music from a glam rock band, Culture Club. 저도 되게 좋아하는 밴드이거든요. 너무 노래 좋습니다. Thank you for enjoying the songs that we're playing. 우리 알로하 모닝 그룹업께서 오랜만에 한국 와서 출첵하네요. Oh, so finally you're back in Korea. Welcome back to Korea. 한국 오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으세요? The message continues.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가셨나요? 노래 듣다가 마돈나의 Material 결이 생각이 났는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가끔 모닝그룹 선곡이 저랑 너무 잘 맞아요. Well, there is this moment whenever you listen to a radio, you've been thinking about a certain song, and when that music is being played on your favorite radio, you know, it feels amazing. That's a very amazing feeling.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마침 또 오늘 우리가 쿵짝이 잘 맞았네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저희 좀 통하나 봐요, 우리 알로하 모닝그룹어. 그쵸. 모닝그룹은 선곡 맛집입니다. 모닝그룹어들. 그냥 편안하게 좋은 음악 감상하고 싶으시면 모닝그룹을 들으시면 됩니다. 6625 Morning Groover text us. This is a new Morning Groover, and this is regarding today's question for MG Q&A. I asked you guys, what do people around you call you as your nickname? 주변 사람들이 모닝 그루버들을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여쭤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 사는 모닝 그루버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최민수님의 극중 이름이 대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름의 가운데 글자에 발을 붙여서 부르곤 했고 이때 불리던 별명이 지금 4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불리고 있네요. 친한 친구들만요. 참고로 제 이름은 김시원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름에 발을 붙이는 거면 제가 수림이잖아요. 그럼 수발이가 되겠네요. 수발이. 우리 6625 모닝그루버는 김시원 모닝그루버니까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큰일 날 뻔했네요. Interesting. 수발이. 우리 박은혜 팀장님은 은발이. 그리고 6625 모닝그루버는 씨, 땡땡땡. 친구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별명이겠네요. 그죠? 친하지 않는데 이렇게 좀 부르면, 누구세요? 이렇게 정색할 것 같은데. 우리 얼갈이 배추 모닝그루버. 이름이 조금 특이한 편이라 별명이 별로 없어요. 이름이 별명인 줄 알았다고 한 사람들도 가끔 있었어요. 얼갈이 배추는 아내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얼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감이 비슷한 걸로 순화한 거죠. So that's the secret behind your nickname. 얼갈이 배추 was a nickname given by your wife. I wonder what your name is because you said that your name is very unique that people often confuse it as your nickname.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얼갈이 배추 모닝그루버 저도 이 닉네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부를 때마다 뭔가 좋아요. 얼갈이 배추. 얼간이라고는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얼갈이가 훨씬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8392 모닝그루버 said 이렇게 실명을 공개할까 고민했지만

사막 PD님을 믿고 보내봅니다. 저를요? 저 믿지 마세요. 저는 이름이 특이해요. 특히 희귀성이에요. 제 이름은 예솔아입니다. 진짜요? What a pretty name. 예솔아. 얘가 그러니까 성이신 거잖아요. 예솔아. 별명은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였고, 유명한 노래로 이자람님의 내 이름 예솔이가 있지요. 하도 어릴 적부터 어른들이 너그 노래 아니 예솔아 하고 운을 떼면 저는 할아버지께서 부르셔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주 이니 박히게 들은 노래예요. 나름 제 주제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 주제가 있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매직키드 마술이가 유행이었을 때 수리수리 마술이 그게 제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마술임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소라소라 푸른 소라 이런 거 얘기 진짜 귀에 피날 정도로 들으셨겠어요. But that's a really, really pretty name. 예소라. 뭔가 영어로 발음하기 어려울까요? 예소라. 좀 어려울 순 있겠네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발음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But that's a very unique name and I love it. 제 이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소라 모닝 그루버. 그리고 마이클 모닝그룹업께서 벌써 목요일이네요. 화요일까지 쉬었더니 이번 주는 왠지 공짜인 느낌. 와이프랑 출근하는데 티격태격했더니 저기압입니다. 어떻게 풀어줄까요? 닉네임은 와이프 이름 넣고 뒤에다가 바라기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ooks like you had a little bit of argument with your wife this morning, so you want to know how to make it up to her. 우리 와이프분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난치면 되게 금방 풀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제가 삐져 있으면 막 그런 막 웃긴 그런 막 이야기를 하거나 개그를 하거나 뭔가 애교를 부리고 이러면 처음엔 되게 짜증나요. 하지 말라고 이러다가 솔직히 한 5번 하면은 넘어갑니다. 막 이게 빵 터지거든요. 웃음이 좀 많아가지고 별거 아닌 거에 되게 빵 터져서 좀 쉬운 사람인데 우리 마이클 모닝그룹의 와이프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더 대려 화를 내실 수도 있으니까 마이클 모닝그룹께서 더잘 아시겠죠, 저보다. 얼른 얼른 이렇게 좀 빨리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뭔가 다툼이 있으면 빨리빨리 푸는 게 좋죠. 우리 마이클 모닝그룹을 위해서 노래를 띄워드릴게요. We're gonna play a song requested by Michael Morninggruber, but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your nickname. 계속해서 우리 모닝그룹들 어떤 별명으로 주변에서 불러주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And I do love this song requested by Michael Morninggruber. The band made the song without being able to visit Africa. 아프리카에 가지도 않았는데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That's why it's more amazing. Here is Toto with Africa.

0: 박혜미 모닝글로벌 텍스트. 굿모닝입니다. 저는 비타민이나 에너지 블레어라고 불려요. So looks like your English name is Blair. 그나저나 버스가 안 옵니다. 무섭네요. 크크크크크크. 오늘은 회사 친한 사람들과 피자 먹으러 가려고요. 유후. 무서운 거 맞으세요? 너무 해맑으신 거 아니에요? 버스가 안 오고 뭔가 지각 느낌이실 것 같은데. 크크크크. 오늘 피자 먹으러 가요. 이러면서 뭔가 신나신 것 같은데요. So no wonder why you're being called as Vitamin or Energy Blair. I can already feel your energy so much just by reading your text message. I mean, you're very close to being late, but you're very excited to have some pizza after work. 오늘 피자 어디로 드시러 가나요? 이태원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이태원으로 가시나요? 저 이태원 안간지 오래됐는데 저도 한번 끼고 싶습니다. 피자랑 맥주가 땡기는 그런 목요일 아침이네요. 그죠? 맛있게 또 피자 드시고요. 오늘 지각 안 하시길 바랍니다. Make sure to arrive your work at on time. 우리 조국 모닝그룹업께서 기분 좋은 날씨에 신나는 노래로 모닝그룹원님들의 아침에 힘내시라고 줄리엣의 기다려 늑대 신청합니다. 특이한 이름을 가진 1인 여기 추가요. 저는 이름이 특이해서 별명이 딱히 필요가 없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업 성함이 조금 특이하긴 하시죠. It's very unique and I like it. 좋습니다.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인지 저한테 많이들 알려주세요. What do people around you call you as your nickname? I'm gonna be back with why.
1: Or your local district office in order to extinguish the fire before it gets bigger. Great forest fires can be prevented with a little awareness and preparation.

0: If you want to hone your English skills, this is the segment for you. Joining me here in the studio is YGPD. 안녕하세요.
1: Good morning.
0: Good morning. 항상 good morning 하실 때 이렇게 톤이 있으세요. Good morning. 이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우리 한결 같으신 YGPD님. I wonder what nickname you have.
1: I had nickname.
0: Yeah.
1: Called 오리방니.
0: 아, 맞다.
1: You mentioned about this.
0: Yeah.
1: 벌써 잊어버렸어요?
0: 약간 근데 너무 TMI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잊어버렸나 봅니다. Are you okay?
1: I got a cold.
0: You got a cold?
1: 감기 조심하세요.
0: 아,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1: 네.
0: How was Paris? Bahi.
1: Bahi.
0: Did you enjoy Bahi?
1: Baguette, very good.
0: Como tu papel? Si vous voulez? Oui?
1: Si vous voulez. Si vous voulez, please.
0: Please, please. Como tu papel? 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0: 갔다 오셨으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1: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0: What is your name? 가장 기본적인
1: 아.
0: 거. 네네네. Pardon? Comment tu t'appelles?
1: 내가 누구한테 그걸 물어볼 일이 없었어.
0: 내 이름은 Je m'appelle YG. YG. 약간 이렇게. 예, Je m'appelle YG.
1: Je m'appelle YG.
0: 예. 예, 이 정도는 기본 이렇게 하고 가셨어야죠.
1: 제가 누군가 이름을 물어볼 상황이 없었어요.
0: 아니, 그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1: 직원이, 제가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0: 직원이 친절했다 그러면, 어, Comment tu t'appelles? 이렇게.
1: 이게 뭐냐고.
0: 네네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So how was it? Did you like it?
1: Oh, scenery was perfect.
0: Yeah.
1: And also,
0: how was the weather?
1: Wine was perfecto.
0: Really tasty.
1: Yes.
0: Perfecto is yeah. Spanish. Why are you speaking Spanish? No hablas español. Esto es español. No es francés.
1: 엄청 맛있었고 그리고 네. 어, 날씨는 좀 약간 변덕스러웠어요.
0: Okay, the weather can be a little different, you know, day by day.
1: 거의 두 시간 단위로 바뀌었어요.
0: So basically, it's like having four seasons in one day.
1: Yeah.
0: Oh, interesting weather.
1: It was windy for 1 or 2 hours. I
0: yeah.
1: After that, it was sunny mm-hmm. and then raining, and then suddenly it's dark, right?
0: Oh, that sounds fun. Yeah.
1: yeah.
0: 아주 즐거우셨겠네요.
1: It's so much, but it was
0: 동안
1: fun. Yeah.
0: 지루할 틈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YGPD님의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짧고 굵게 다녀오셨네요.
1: 아, 그래서 감기 걸렸어요.
0: 어, 하지만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for the chocolate that you brought.
1: 아, 예, yeah, 네. I gave you chocolate.
0: 어, 또 뭐 그런 걸 사오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1: 안 사왔으면 또 어딨냐고 물어볼 거잖아요, 선물. Where's my present? 그럴 거잖아요.
0: 어, 누가요? Who does that?
1: I don't know.
0: 네, 어떻게 요즘 세상에 뭐 어디 뭐 해외 나왔다고 뭐 선물 사오고 뭐 그러나요. 그죠? But thank you. I love it. 다음에 어디 가시나요?
1: 아직 플랜이 없습니다.
0: And I also want to thank you for another thing. Thank you for joining the crew. Thank you for joining the running crew of TBS EFM.
1: It is confirmed?
0: Yes, you just confirmed yesterday. 제가 어제도 집착하면서 편집하실 때 여쭤봤더니 이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1: I said
0: The crew is all set. 제가 요즘에 러닝에 빠져가지고 우리 EFM 선배님들과 좀 같이 뛰겠다고 러닝 크루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So it's going to be YG, me, and then Christina. 이렇게 셋이서 뛰기로 했습니다.
1: I got a cold.
0: 네네.
1: I got a cold.
0: 오, 다 낫고 그러면 뛰어요. 예, 기다릴게요. 다음 주쯤에는 나으실 거죠? I hope you recover soon. 예, 얼른 얼른 캐치하시고요. 그래야 뛰니까요. We have some messages. 1303 모닝 그룹께서 오늘 YZ... YZ PD님과 서머 PD님의 케미가 기대돼요. 지난주 들었던 일이 어제 같은데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매번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즐거운 시간입니다. 라고 How do you like this message? YZ PD님
1: 아, not GZ
0: 네, 뭔가 MG랑 YG랑 합친 걸까요? YG거든요. Because his name is Yeo-kun 그래서 YG PD님인데 YZ도 나쁘지 않네요. You know, it reminds you of MZ generation which you wanna be, right?
1: 아, I'm MZ
0: 어, 그러니까요.
1: 왜 그래,
0: 저도
1: 우리
0: MZ예요.
1: 같은 MZ잖아요. 왜 그랬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요. 혼자 뜨끔했어요. 민스킴 모닝그룹 안녕하세요 YGPD님 모닝그룹 뿜뿜 만세 출첵이라고 이렇게 또 에너지 넘치게 보내주셨는데
1: 만세.
0: 한마디 해주세요 네.
1: 만세
0: 만세 화이팅 에브리바디 화이팅 하는 그런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리수 모닝그룹 어 이거 읽어야 되나요?
1: 저는 잘 있더니 왜
0: 와, 잘생긴 YGPD님 오셨다 어서오세요
1: 왜 갑자기
0: 아, 또 너무
1: 바뀌었어.
0: 이렇게 이제 한두 번이면 이제 제가 즐겁게 읽겠는데 매주 이렇게 잘생겼다고 하니까 어, 더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래서.
1: 왜 그래? 갑자기 변했어? 나 파리 갔다 오더니 변했어, 사람이.
0: 그러니까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썸머야, 영혼 좀 챙겨라고. 어, 왜요? 영혼 항상 있어요. I am filled with soul. 그렇지 않나요?
1: Please. 지프플레.
0: 지프플레. Please. 영혼 좀 챙기도록 할게요. 우리 잘생긴 YGPD님과 연기를 이제 해볼 텐데, we're gonna now. Do some acting with the handsome, the idol of TBS EFM, YGPD님. 또 계속하니까 어색하지 않네요. 네.
1: 가시죠.
0: I guess I needed some time to warm up.
1: 아...
0: Yeah, yeah. Are you ready?
1: 아직 not used to it.
0: Yeah, but I'm warmed up, so
1: okay,
0: I can say it like 100 times now.
1: 갑시다.
0: 어, 좋죠?
1: Let's
0: 네,
1: go.
0: Let's go. 어, YG, 나 왔어.
1: Welcome, welcome, welcome to my CrossFit class. 아우, 드디어 왔어.
0: Yeah, but you know what? I'm a bit nervous. 아, 나 진짜 운동 많이 하는데 크로스핏은 처음이어가지고 아, 이거 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1: 아, relax, relax. 너 운동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하니까 너 맨날 그 추는 뭐냐, 그 살살 댄스 그거보다 쉬워.
0: 진짜 살살 댄스라니. It's called salsa, not 살살.
1: 아, 살살, 살살.

0: whatever. 아이, 아무튼 relax. 편히 해, 편히. 운동 신경이 좋으니까 크로스핏 진짜 잘 맞을 거야. The class is starting now. Let's head over that.
1: Okay, got it. 해보지 뭐.
0: One, two, summer. How are you doing?
1: Oh, one, two. Oh, 야, 나 좀 못하게. 나 못하겠는데?
0: Oh. No giving up. Get up. 일어나시고. 자, 움직여. 쉬지 마요. 쉬면 더 힘들어. 자, high five. Yes, you got this.
1: No. Oh, 야, 잠깐. No, seriously. Oh, I'm out of my breath. 야, 나 진짜 못하겠어. 아, 있잖아. 나 그냥 저기 있잖아. 저기 벤치에서 좀 쉴게.
0: No.
1: 왜?
0: No. You can do it. 크로스핏은 화이팅 넘치는 마음가짐이야. 자, 썸머, don't give up.
1: Oh.
0: That's not like you. It's not like you. 자, 하나, 둘. Set. One, two, three, four.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1: One, two. I 안 한다니까. 아 진짜. I said no. No means no. Okay. 어, 나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Yes. Okay. I admit. I do yoga. I do Pilates. I do Zumba. But this CrossFit, I'm fed up. I'm just not cut out for this. 이렇게 연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0: I never done CrossFit.
1: You never?
0: Yeah.
1: Oh, so what kind of workout do you enjoy doing then?
0: Running.
1: Just running? Oh, really? Join us in the crew, TBS EFM running
0: swimming?
1: crew. Oh, 또 스위밍도 한번 크루 제가 결성해 볼까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선배님들과 뛸 생각에 벌써부터 너무 신나요. 우리 감독님도 혹시 조인하실까요? 되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오케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다들 뛰자고요.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좋고 기분은 우중충한데 좀 뛰어야 기분이 좋아지죠.
0: But I enjoy running by myself.
1: You're gonna enjoy running with the crew even more. Trust me.
0: I'm not gonna trust you.
1: Are you not cut out for that? 그래요. 제 말은 항상 반만 믿으세요. 제가 조언 하나 드리는데 제 말은 반만 믿으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0: 이제 끝나고 다들 이렇게 먹는데 더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1: 먹는 거를 집중하고 먹고 나면 또 뛰어야죠. Anyway,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 러닝 후에는
0: 그래.
1: 마라탕을. 그러니까 마라탕 will taste so much better after running. You know?
0: Yeah, it makes sense.
1: So let's join the crew and let's continue running. 우리 모닝그룹들 러닝하고 와서 후기도 알려드릴게요. It's going to be a fun conversation
0: 잠깐만,
1: indeed.
0: 이제 청취자들한테까지 이렇게 약속을
1: 한 거예요. 네네네. 이러면 이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브이로그도 찍을까 봐요. 저 무서운 여자예요. 한다면 한다는 여자. Anyways, so today's key expression, let's go back to our skit and mention the key expression for today. So on the very last part, I said, I'm not cut out for this. I'm not cut out for this. I'm not cut out for this. What does this mean? I'm not cut out for this가 과연 무슨 뜻인지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모닝 그루버들. We're going to give you options. So what is option number one?
0: 내 적성이 아니야.
1: 내 적성이 아니야. Do you have option number two?
0: 난 좀 빼주세요.
1: 난 좀 빼줘라고. 1번 내 적성이 아니야. 2번 난 좀 빼줘. 문자 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저도 같이 뛰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ooks like we have another crew that wants to join us.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요.
0: 난 좀 빼주세요.
1: 다음 주 금요일쯤에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0: 저기요?
1: 저희 망원 한강공원쯤에서 아마 뛰지 않을까
0: 난
1: 싶어요.
0: 난 좀 빼달라고요.
1: 상암동이랑 가까우니까 around like 5 PM 혹시 오실 수 있으시면 같이 오셔서 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YCPD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나요?
0: 네. 낙낙.
1: 근데 you're acting very different and I'm very disappointed. 어제 뭔가 편집실에서 제가 저기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아 러닝이요? 그 다음 주인가요?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So you were pretty keen and interested. So what's wrong with you now? Is it because it's morning time?
0: No, I said 다음 주인가요 means 다음 주면 안 될까요?
1: So that means still yes. 뭔가 거절은 아닌 거잖아요. 네. 얼른 컨디션 회복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네. Please do not act like you're sick because I can tell. 또 연기하시면 제가 다 보이니까요. 네. 그렇게 연기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진짜 아프신가 보다. 얼른 가보셔야겠습니다. We're gonna now send him off because he needs some good rest. 얼른 감기 나으시고요. We're gonna send him off while listening to a song by Becky Hill and Galantis.
0: 왜 그러세요?
1: Run! Let's go!

우리 반장님께서 다음 주 금요일 망원 한강공원 새벽 5시인가요? So they're asking about the running schedule. 새벽 5시 저 너무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도 같이 뛰지 않으실 것 같아요. I mean, I'm down for that, but I guess it would have to be PM to make everybody join. So join us, join the crew if you feel like running. 혹시 뛰고 싶으시면 다음 주 금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 didn't get a consent from Christina 선배님 right now, but she is definitely listening to the show right now. 지금 항상 출근하시면서 모닝그루브를 듣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마 듣고 계실 텐데 5초 내로 답장이 없으시면은 yes로 간주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The crew is set. 이제 멤버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And next Friday we're gonna be running. 기대해 주시고요. 뭘 기대하라는 거죠? 저희만 열심히 뛰면 될 것을. Anyways, a lot of you are sending in the answer for today's quiz on Say What. 우리 1807 신규 모닝그룹에서 도전하셨네요. 정답은 2번, 난좀 빼줘라고 sent in the answer. I wonder if that is really the answer though. 3016 모닝그루버도 난좀 빼줘라고 해주셨고, 9981 texted the answer is number 2. 난 빼줘, 제발, please 라고, I hope you're not Christina.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And 2778 said, 정답은 1번. 난 기계치라 컴퓨터가 내 적성이 아니에요. 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기계치입니다. High five. And 4318 new morning groover texted in, the answer is number 1. Well, guess what, morning groovers? The answer is number 1. 1번이 정답입니다. 내 적성이 아니야가 정답이에요. So that means I'm not cut out for this. 난좀 빼줘라고 많이들 해주셨는데, 난좀 빼줘를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count me out 이라고 하시면 돼요. 날좀 껴줘라고 하고 싶으실 때는 count me in 이거든요. 그러니까 in과 out만 구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Oh gosh, this song takes me back to my 20s. I used to listen to a lot of EDMs very, very quietly whenever I rode buses or subways. 항상 EDM 음악을 거의 살다시피 매일매일 들었었거든요. 버스나 지하철 타고 학교 갈때 얌전히 구석 자리에 앉아서 이런 EDM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this song really takes me back. Anyways, we're going to continue talking about MGQ&A. We're talking about the nicknames that you have. 오늘은 우리 모닝 그루버들의 별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A new morning groover 6567, 신규 모닝 그루버께서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짜이였습니다. 타잔에서 나오는 얼굴 까만 아이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피미 마을 짜이의 도전 동화책도 있어요. 출근길 매일 이 방송 듣고 있어요. Tuning in every day, and my nickname used to be Jai from Tarzan because my face was pretty dark like the guy from Tarzan. 그러셨구나. 짜이. 짜이가 그 인도에 있는 티 종류 이름도 짜이 아닌가요? 짜이? 저안 먹어봤는데 가끔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면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얘기가 좀 산으로 갔는데 짜이 괜찮네요. 발음하기도 쉽고. And I'm not so familiar with PB 마을 짜이의 도전. No, not so quite. 이런 동화책도 있었군요. 우리 짜이 모닝 그루버라고 불러드려도 될까요? I mean, morning groovers, if you don't have any specific nicknames around you, and because of that, if you're hesitant to send in your text message, just let me know honestly that you don't have any nickname, because I'm going to come up with a nickname for you and call you by that nickname. 별명이 없으시다면 제가 지어서 별명을 불러드릴게요. 용기 있게 문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94 모닝 그루버. 저는 어릴 때 별명이 호빵맨이었어요. 얼굴이 동그래서 남자애들이 꼭 그렇게 별명으로 불렀었어요. 한 번은 짝꿍 이름이 땡균이었어서 세균맨과 호빵맨이 세트로 불리기도 했네요. This is really cute. So you had a very round face, so people would call you 호빵맨, which is a character of a circle round bread, which I liked very much. 저도 호빵맨이 별명이었었거든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제가 화장을 너무 잘 못해가지고 항상 볼터치가 과했었어요. 그래서 너 무슨 호빵맨이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사실 지금도 여전히 듣습니다. 볼터치가 왜 이렇게 과하냐? 이런 얘기 가끔씩 듣거든요. 호빵맨. 호빵맨 is a very interesting character because his face is basically a bread, right? So whenever he runs into someone who's hungry, he would just take out a piece of his head out and just give them some food. 그 장면이 항상 인상 깊었었어요. 호빵맨이 지나가다가 배고픈 아이를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거 먹어 이러면서 본인 머리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주는 그 장면이 어렸을 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이 뜯어주면은 이제 얼굴을 확 갈아 끼기도 했고요. 우리 중학생 얼갈이 겉절이 모닝그루버 오늘도 주셨네요. 저의 닉네임은 썸머피디님이 지어주셨죠. 얼갈이 배추님의 닉네임이 너무 재밌어서 그와 비슷한 닉네임을 갖고 싶었는데 얼갈이 겉절이가 되었습니다. 닉네임 있으면 이름을 불리지 않으니까 신선한 것 같아요라고. So I'm happy to see that you love the nickname that I gave you, 얼갈이 겉절이. 그때 얼갈이 배추 닉네임 듣고 빵 터졌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뭔가 귀여웠었어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걸로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So just like 얼갈이 겉절이 모닝 그루버, I can come up with your own nickname,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me to call you by a certain nickname, or if you want me to come up with a certain nickname for you, let me know and I will try to figure something out. 2242 Morning Groover also texted regarding the nickname. 저는 이름이 장미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수요일엔 빨간 장미였네요. 나이가 나오나요? 나오시는 것 같아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 저 몰랐다가 우리 모닝 그루버들 덕분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비 오는 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수요일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요즘은 저희 아이들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고 하네요. 맞아요. Back in the 80s, when there used to be a song called 수요일엔 빨간 장미, in our generations, we have a brand new song about roses, and that is called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 노래 뭔가 대학교 밴드부에서 되게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So why not have a listen to this song right now? And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Here is Haikyuu with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A late check-in message is here from Road Rage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알죠, 알죠.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 그루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Chris Lee Morning Groover said, 저는 생일이 크리스마스라 크리스입니다. 지금은 회사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편하게 크리스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반말로 하는 거라면서요. So your name is Chris because your birthday is on Christmas and people at work call you Chris. 맞아요. 요즘 회사에서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EFM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Hey, Christina. Hey, Chris. Hey, YG. 이렇게. 어때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영어로는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존댓말 없이 Hey, Chris. 이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크리스 모닝 그루버 반갑고요. 간판 스타 모닝 그루버 7000 모닝 그루버 7000 모닝 그루버. 제 예전 본명은 배남수였습니다. 그 당시 배철수님이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놀리는 친구들은 별명 대신 송골매 모여라라는 노래로 저를 한참이나 놀렸습니다. 그 당시 많이 화가 났었지만 이젠 추억의 한켠으로 변해버렸었네요. So your name is 배남수, so people would call you by 배철수's nickname, 송골매 모여라, because that was the band's very popular song. 그 당시에는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약간 추억처럼 남아 있나 봐요. 배남수 모닝그루버. 뭔가 이름이 이렇게 비슷하니까 저도 예전에는 막, 마술이 이거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뭔가 정겹게 와닿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티나 모닝그루버, 크리스티나 피디님께 문자가 왔어요. 방송을 들으셨나 봐요. Oh my gosh!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정해진 거 저랑 뛰셔야 될것 같습니다. She has no choice but to run with me. 너무너무 신나는데요. 다음 주가 벌써 기대가 되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다들 러닝하러 모여주세요. This is 송골매 with 모여라.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수준에 도달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So since joining the OECD in 1996, our GDP has tripled as of 2024, and the GDP per capita has doubled, reaching the OECD average. But here's the deal, in terms of happiness index, right? Life satisfaction index remains at 6.4 points as of 2023, falling below the OECD average of 7.3. And very unfortunate statistics-wise, our suicide rate as of 2022 stands at 23.2 deaths per 100,000 people, which is the highest in the OECD.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밑돌고 있다는 점이죠. OECD 평균. 특히 자살률은 10만 명당 23.2명으로 OECD 1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꼭 1위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참 안 좋은 그런 figure이죠. 물론 이런 지표만을 갖고 한 나라의 뭐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그 구성원의 행복지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you know, it's really hard to reach a simple conclusion, right, based solely on these indicators, right, that a country's economic prosperity does not correlate with the happiness of its members. But still, I think it makes us kind of wonder, why are we not happier despite becoming materially wealthier? 우리는 분명 경제적으로는 더 좋아졌는데 왜 정신적인 행복은 그것에 따라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나요?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왜 우리는 덜 행복한 걸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어디 가든 마찬가지인가? Is it a problem specific to Korea or it's just same thing everywhere you go in the country? It is a case by case, individual by individual. 그렇게 봐야 될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지표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You know, as you know, as these figures, indicators show that Korea is not a happy place to live, right? Do you think that is true? Or do you think, you know, everywhere you go in the world, it's going to be the same, right? If you are a person with a positive mindset and with a lot of happy energy, then you are a happy person despite which country you live in. 아니면 반대로 아니야.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야. 무슨 소리야. 어떻게 우리가 꼴등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뭘까?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나라를 놓고 볼 때 참 제너럴라이즈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는 영어 공부했었는데 if you tuned in yesterday we did some English studying on this program, right? We talked about one expression, learning one expression per day every Wednesday. So if you tuned in yesterday, 약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Eligible to do something or eligible for something, 뭐뭐 할 자격이 있다, 이런 요건을 갖췄다라는 그런 얘기였죠. 오늘은 영어 공부는 아니고요. Just a question for you. Is Korea a happy place to live? If so, why is Korea not a happy place to live? If that's the case, why do you think that is?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챗, 카카오 오픈 채팅방 여러 가지 플랫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답변 남겨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We'll be back listening to this song by American authors, What We Live For.

포함해서 운전으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아쉬워서 전주 들려서 밥을 먹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7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비행기 타고 어디 해외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짧게 머물렀기 때문에 운전하는 시간이 이 여행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But it was totally worth it, you know, despite the fact that you have to drive a lot, drive many, many hours, the view totally worth it. 근데 뭔가 아쉬운 거는 저는 수영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직 그 정도의 날씨는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요즘에? Isn't it really freezing today? Like these days, I feel like the spring is kind of long this year. 뭐 다들 이제는 우리나라에 봄과 가을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봄 되게 긴것 같지 않나요? 여름이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5월달인데 작년에는 이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쌀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et me know. 오늘 모닝 그루버들 생방송인 만큼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 프로그램 마구마구 채워주세요. Fill out today's program with your messages and also song request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wanna leave free comments, you can do that by going on our TBS EFM YouTube live stream. 오늘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다들 오늘 어떻게 하루 보내실 거예요? 오늘 부모님께 좀 효도 좀 하실 건가요? 오늘만큼은 또 효도를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날이죠. For your information, we have some great songs lined up for all the parents out there today. I came to the office in the studio today and I looked at the cue sheet today. Oh yeah, 박은혜 팀장님 is ready to play those good music to you. 오늘 박은혜 팀장님의 선곡이 이제 어버이날을 위한 그런 선곡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선곡들이 굉장히 좋을 예정이니까 오늘 박은혜 팀장님의 띵곡 여러분들 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Get your fingers busy, everyone.' 손가락이 바빠지는 이 시간입니다. MG Q&A. You guys are gonna get busy because I'm gonna ask you guys a question and you need to do a job because you're working. 우리 알바생들, 이제 알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손가락 바쁘게 답장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hat's what we're gonna do.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and you answer. Okay,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Today I am looking for your model child stories. That one specific thing you did so well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worry about it. So basically, I want to ask you, what is that one thing you were so perfect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nag you?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휴에 대한 그런 질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요, 나 이것만큼은 부모님 속 썩인 적 없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효도 포인트 사연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풀내 가동해 주시고요. 바쁜 손가락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운동이 되게 좋아요.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면 이제 기억력도 좋아지고 한답니다. So get your fingers moving, everyone, and get thinking. Okay, so to give you an example, I'm going to give you my answer too. 항상 그렇죠. 저는요, 요거 하나만큼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I can proudly say that I never stressed my parents out for not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저는, 그러니까 평생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Since I was a little baby, I've been a morning person. I've been a morning person the entire my entire life. 저는 심지어 태아 때부터 아침형 인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한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 이럴 때 이제 엄마가 보통 깨워주잖아요. 저는 그걸로 속 썩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그런 수고를 제가 덜어드렸죠. So yeah, my mom didn't have to, you know, use up her energy to wake me up in the morning. But then I have a brother, right? And she actually has had to like scream out to my brother to wake him up. So it was totally different. 그래서 오빠는 좀 이렇게 약간 아침형 인간이 매우 매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오빠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 늦었어! 막 이러면서 그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아,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구나. 난 조용히 일어나야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 에너지를 다 이제 몰아준 거죠. 저 깨울 에너지로 오빠를 깨워라.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서 그냥 벌떡벌떡 잘 일어났던 것 같아요. So yeah, I never stressed my parents out for that. So that is one good thing that I did. Also, I never complained about the food prepared by my mom. 저는 엄마가 이제 밥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투정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반찬 투정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웬만하면 다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I would just eat whatever my mom makes for me really deliciously. I would never complain about it, even though the food, you know, sometimes didn't taste that well. You know, I just ate it all up. 그래서 저는 엄마가 주는 건다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속 썩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뭘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속을 썩였는지, 내가 또 무엇으로, 어떤 사소한 행동으로 또 우리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았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So let me know that one thing that you were so good at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nag you at all. 자,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효도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Happy Parents' Day once again.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Celine Dion, Dance with My Father.

0: show's name is Live Friday, but it's not. It's actually Morning Groove.
1: 자꾸 이 방송 이름이 생금생금으로 이러다 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매일매일 생방하는 날이 있을 거니까 그러길 바라니까 우리 Morning Groove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펭귄킬러님 생금생금 굿모닝 조국님 서머피디님 안녕하세요 생금생금 눈부신 날씨만큼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I know the weather seems stunning out there today. Look outside the window, everyone. Pull down the window and everything if you're driving. 날씨 마음껏 만끽할 만한 그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상민님, Good morning, morning givers with a sunny morning. 그 다음에 우리 서비님, Good morning, 출첵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J-Hard J, 금요일 아침 출석합니다. Summer DJ,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 시작이 좋네요. 오늘 나 이거만큼은 부모님 속 썩인 적이 없다. 하는 사람보다 속 썩인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알아요. 저도 알고 있고요. 대부분 속을 썩이죠. 저도 얼마나 불효를 많이 했는지. 그냥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Okay? Let's just think about that one thing. One aspect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nag you. I know that we always make our parents nag all the time because we usually, I don't know, don't listen to them. But this is the day where we just think about that one little movement, one little behavior that, you know, didn't, that made your parents not to nag at all. 딱 하나만 생각을 해보는 걸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 얼짱님처럼, 우리 얼짱님께서 저는 독립을 늦은 나이에 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엄마께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드렸답니다. 이 정도면 효녀죠? 아, 왜들 이러세요? 진짜. 아,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이걸로 속 썩인 적 없어요. There you go. You know, you never had to make your parents nag because you liked studying. So that really counts, right, everyone? So according to this 얼짱님, they said they became independent later in life. So thanks to that, they got to help their mom discover the joy of cooking. Oh, fine.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엄청난 효를 많이 했죠. 예. 저 뭐 배고플 때마다 본가 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요리하는 즐거움도 느끼게 해주고 그런 효 제가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답장해주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What is that one thing that you were so perfect, so good at that you didn't have to make your parents nag? 오늘은 나 이것만큼은 부모님 속 썩인 적 없어요 하는 사연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만의 그런 효도 포인트 한 가지만 있다면 잘 생각해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lso our open chat room. Alright,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Take That, Back for Good.

Thanks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Summer, on Morning Groove. The current time is 7:36, 51 seconds passing by. And here is the latest update on traffic. There is a broken down vehicle on Gangnam Beltway, Suseo direction between entrance of Kwanak Tunnel and middle of the tunnel. The third lane is closed down, so please drive with caution around this area. Moving on, North Riverside Gangbyeon Highway, Guri bound, cars are packing up from Banghwa Bridge to Dongjak Bridge. On the way to Ilsan, there are some delays from Tunnel Bridge to Cheongdam Bridge. Olympic Highway, Gimpo direction is backed up from Jamsil Bridge to Panpo Bridge. And on Hanam direction, drivers are moving slowly from Yeoi Haryu to Hangang Bridge. Now traffic is bumper to bumper on Pukbu Expressway both direction from Mukdong Interchange to Shinne Interchange. Lastly, minor delays are spotted on Gyeongbu Expressway Shingal direction from Hannam Interchange to Seocho Interchange. That is your traffic update for now. Wishing you a safe drive ahead. Morning Groovers, I am a little disappointed. 여러분들 효도 안 하셨어요? 효도? 우리 이 나이 먹고 효도한 거 단 한 개도 없을까요? 오늘 그닥 사연이 막 많이 오지 않네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나의 불효 사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러면 막 문자 쏟아지는 걸까요? I just want to know that one thing that you were good at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nag you. One thing that you're so good at that your parents didn't have to get stressed out. 어떤 게 있는지 하나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 알바생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매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불효만 하고 사는 걸까요? I mean, you know, just think about it. Perhaps some people, for some of our morning groovers, they didn't have to get any allowances. So that counts, right? 뭐 나는 용돈을 받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를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I've never been sick during my childhood, so I never had to make my parents worry. 그리고 저는 방을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 저는 교정을 하지 않아서 저는 건치여서 부모님의 돈을 아껴줬어요. 막 이런 효도일 수도 있고요. 그쵸? 바로 저예요. 저 완전 건치. 보실래요? 이, 저 진짜 건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정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걸로 우리 부모님의 돈이 굳었지 뭐예요. 효도, 효도. So I saved my parents' money by not getting any braces. 저 효도 많이 했네. 아침에도 벌떡벌떡 일어나. 교정도 안 해. 운동도 알아서 척척. 아주 그냥 저 효녀인가 봐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what I'm trying to say is there's so much easier for you to just think just one aspect that you know you made your parents to be pleased about you. 하나만 우리 찾아보는 걸로 해요. 아셨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리고 알바생들 get working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나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속 썩이지 않았어요. 이런 거 자랑 마구마구 해주세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할 거라도 얘기해주세요. 아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다이모닝그루버 생금생금 오늘도 출첵입니다. 우리 다이모닝그루버는 효녀셨나요? 알려주시고요. 우리 모닝그루버에 있어서는 참 이제 효도를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께는 어떠셨나요? So let me know. 우리 줄무늬 모닝그루버 is here.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also. 우리 줄무늬 모닝그루버 반갑습니다. Stripe 모닝그루버. Okay. Now we have some answers. Not so much, but we do have a few answers that came in. So it's time for me to finally introduce our Morning Groover's messages about that one aspect that they made their parents to be pleased. Okay, Benny said, Good morning, Summer PD, and to all of you. When doing the laundry, using the washing machine is always coming to my mind. Okay, so you did your own laundries growing up as a kid, so that made your parents to be really pleased and less stressful. That counts, right? I don't think I pleased my mom when it comes to doing the laundry because my mom would always tell me to separate the laundries, you know, whether it's some towels or your, you know, sportswear and everything, but I never did that. I just threw everything inside the laundry machine and that made my mom mad.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불효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빨래는 꼭 나눠서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저는 그냥 다 이렇게 던져봐서 한꺼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몇 번 혼난 적이 있어요. 사뚜기 모닝그룹아 오늘 아버지 모시고 함께 형과 낚시 1박 2일로 갑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대화하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낚시도 배우고 야구장도 함께 가고 운동 좋아하는 것도 물려받았지요. 제 취미생활이 곧 아버지의 취미생활입니다. 무뚝뚝하셔서 표현을 잘안 하시는 아버지,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Oh, what a nice and warm message. So, today my brother and I are taking our father on a two-day one-night fishing trip. More than catching fish, I really cherish the time we spend eating good food and talking together. Thanks to my father, I learned how to fish, go to the baseball stadiums, and even inherited his love for sports. My hobbies are basically the same as his. My father isn't very expressive, but I've always felt his love for his children. I hope we can stay happy together for a very long time. 이 시간이 진짜 소중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족이랑 함께하는 그 시간 진짜 소중합니다. 지나가 보면은 그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부모님이 뭐 어디 뭐 땡즈니 월드 막 이런 데 데려가고 막 이런 거 기억나?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본인들이 이제 돈 드린 게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기억 잘안 나거든요. 오래오래 기억하길 바라겠지만 너무 어릴 때 가기도 했고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또 1박 2일로 어디 뭐 캠핑 가거나 아빠 차 뒷자리에 타가지고 뭐 아빠 운전하는 거 보거나 뭐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 막혀가지고 간식 사 먹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So those little details really lingers for a very very long time in your mind. So I'm pretty sure that this given time for you and your brother and your father would be so precious. So enjoy to the max, okay? 뭐 표현은 좀 못하시지만 우리 또 부모님들 우리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오늘 한번 표현을 해보셔야죠. 어버이날이니까. 아 부끄러운데 아 아들아 사랑한다 막 이런 거한 번만 해주시면은 네, 또 이렇게 오그라들지만 오그라드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It is just one little second for you to feel cheesy and everything. So go try. Express more. Express your love towards your parents and your kids.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아셨죠? 우리 모닝 그룹어들. 오케이. 여러분들을 저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속썩인 게 없다라고 싶은 그런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his next song is going out to 사뚜기 모닝 그룹. This is 악동 뮤지션 소문의 낙원.

Okay, so our 반장님 commented about the song. 이 음악 관련해가지고, regarding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소문에 낙원 by 악동뮤지션, 음악이 지치고 병든 야근해요. 막 이렇게 들린다고 하셨어요. 이게, 원래 가사는, 원래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인데, 지치고 병든 야근해요. 진짜 너무 끔찍하다. 와, 진짜 이렇게 들릴 수가 있긴 하겠네요. 발음이 약간 종이 한끗 차이에요. 나그네요, 야근해요.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나요? Can you guys actually distinguish the pronunciation? Oh my god, you have to pronounce everything so right. 오늘 야근 없는 그런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야근 금지! 우리 팀장님들, 부장님들, 상무님들 다 들으세요. 야근 금지령 내려졌습니다. 우리 알바생들한테. 제가 알바생들 관리할 거예요. 야근 시키지 마세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들 빨리빨리 퇴근합시다. 그죠? 우리 지친 야근러들, 야근 없는 야근. 제가 정말 여기서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I mean, doesn't Actor Musician contain so many good music in their new album? 이번에 나온 그새 앨범에 좀 좋은 노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보세요. 뭐 저는 기여한 게 하나도 없지만 노래가 좋으니까. Okay, it is Parents' Day today, so we're gonna talk about that one aspect that we did good for our parents. 내가 이것만큼은 부모님한테 효도했다, 이것만큼은 속썩인 적 없다. 이런 사연들 오늘 받고 있거든요. 우리 효도하는 모닝그루버들, 효자, 소녀, 효녀 모닝그루버들 많이들 등판해 주세요. So we have a few answers. 차차 골프님께서 엄마가 재수금지라 그래서 아무 학교나 갔어요. 아, 밥안 남기고 아주 싹싹 긁어 먹어서 음스가 안 생겨요. 아, 또 태어나자마자 12시간씩 안 깨고 통잠 잤대요. 죽었나 살았나 코에 손대 보고 숨 쉬면 살아 있구나 알았대요. So my mom was totally against me retaking the college entrance exam, so I just went to whatever school I got into. I also cleaned my plate completely, so there is never any food waste. And apparently, from the moment I was born, I slept straight for 2 hours without waking up. And my parents would put their hand under my nose to check if I was alive. And when they felt me breathing, they would think, "Oh, she's alive after all." Now I would have to ask this question to our 박원희 팀장님. 이게 진짜 효도인가? 12시간 동안 안 깨고 통잠 자는 거. 와, 진짜 she has like her both thumbs up 막 춤을 추고 계시네요. 버스 춤 추시는 줄 알았어요. 이것만한 효도가 없나요? 정말 통잠 자는 거. 근데 약간 아이가 너무 예쁜 아이가 이게 곤히 자고 있으면 좀 심심하지 않나요? 막 아이가 좀 놀고 싶고 그런 마음 안 생기나요? 세상에 나 그런 일 절대 없어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렇구나 어렸을 때 통잠 자면은 이게 효도구나 되게 효도가 쉽네요 그죠? 이 쉬운 걸 아이들은 왜 못할까요? 심심한가요? 우리 아가들? 아 재수금지령 있는 그 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집은 절대 재수는 없다 막 이렇게 또 이제 명령이 내려지면은 이제 그거 알고 알아서 그냥 대학 가고 막 이런 거 같긴 한데 저는 부모님이 재수를 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아쉬운데 나이 정도면 잘 갔는데 이러면서 나놀 건데 막 이러면서. So I was against, you know, retaking that college entrance exam. So I did not retake it at all. I just went into the college that accepted me. 저는 저를 받아준 대학교에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차차 골프 저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음식도 안 남기시고 이렇게 아주 효녀세요, 효녀. 우리 8414 모닝그루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어요. 절대 지각이나 늦잠 문제로 속썩인 적 없어요. 브라보, 브라보. 근데 대체적으로 모닝그루브 듣는 분들이 좀 성실하시고 지각도 안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Because obviously you guys are all more

morning person. 우리 누가 아침 이 이른 시간에 라디오를 듣나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부지런하신 거죠. 우리 8414 모닝 그루버처럼. So 8414 was never late and you know would wake up early just like me, Summer, and just like perhaps the rest of us. 우리 또 모두가 부지런하니까요. Very diligent morning groover right there. Good for you. 1377 said 부모님 모두 하는 나라에 계신 1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송한 일 그리고 잘못한 일만 생각나요. 모두들 부모님 곁에 계실 때더 많이 챙겨드렸으면 합니다. So my parents have passed away. So as time passes by, I get to think about the things that I did wrong, what I did, and everything. So let's all be nice to our parents while they are here next to us. 아, 또 그러셨구나. 이게 우리가 참 사람이라는 게 웃겨요. 같이 있을 땐 진짜 모른다니까요. 같이 있을 때는 막, 아, 나안 가, 나 집에 안갈 거다, 바빠, 막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고 하죠. 또 이렇게 또 많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또 이런 날 어버이날이면 더더욱 생각이 나시겠어요. 그쵸? 진짜 있을 때 잘하라는 말 항상 귀에는 들리는데 실천은 좀잘안 되지만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hank you for this message. 우리 1377 모닝 그루버. 닥터 페이퍼님, 저는 건강이요. 두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아플 때 가장 크게 걱정이 되고 속상했던 것 같은데, 잔잔하게 걸린 감기 말고는 딱히 크게 아파 본 경험이 없어요. 라고 해주셨고, 신청곡으로 Smashing Pumpkins의 Mayonnaise 주셨습니다. For me, it is my health. While raising my two children, the times they were sick were always the most worrying and heartbreaking moment. But aside from the occasional mild cold, I've thankfully been never be sick. 아, 건강하셨구나. 이게 건강하면은, 뭐, 내 대상이 누구든, 내 아이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이게 가족으로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진짜 효도입니다. 공부 좀 못하면 뭐 어때요? 그죠? 뭐, 학교 생활 조금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뭐, 이제 시험 좀못 보면, 뭐, 어떻습니까? 건강한 게 제우선이 아니겠어요? 그쵸? 건강 놓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쵸? 우리 닥터 페이퍼님, 큰 효도 하셨네요. So you did something big for your parents right there. You never made them worry. 계속해서, 나 이거만큼은 우리 부모님 속썩이지 않았다 싶은 사연들, 사소한 것도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We're gonna now play a song going out to our Dr. Paper Morning Groover. This is Smashing Pumpkins, Mayonnais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to all of our lovely morning goovers. This is your morning buddy,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and I am your host, Summer. 네, 아침에 최고의 선택, 모닝 그루브. 나의 출근 버디, 나의 등교 버디, 나의 등원 버디, 모닝 그루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You can hear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across Seoul and nearby areas. And we are, of course, live in the studio. And this is also a viewable radio. If you want to watch me, if you want to check out how Summer looks like, if you want to see a little bit of T-Bongi, do that by going onto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t this moment. 지금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해주시고요. 저를 보이는 라디오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실수록 저는 막 힘이 나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래요. 우리 선셋 모닝그룹 오셨습니다. 보통 한 요 시간대쯤 오시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아닌가요? 덜 찍어온 적도 많으실 텐데.

네, 억울하신가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소소하게 효도하고 나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아, 그런 거면 뭐더 늦으셔도 안 돼요. 더 늦는 건안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소소하게 부모님과 모닝커피 함께 마셨어요. 대행 쑥스럽습니다. Wow, so you got to enjoy some morning coffee with your parents? You actually have time to do that? 그리고 선셋 모닝 그룹도 꽤나 바쁘게 아침에 분주하게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만큼은 시간을 이렇게 또 내셨구나. 오늘만큼은 효도 뭐 이런 모드 시군요. 효도 우리 많이 많이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체육부장님도 오셨어요. 굿모닝이요. 예쁜 썸머님 보는 금요일은 해피 해피. 저도 진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신나도 되는 건가?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I am also delighted, excited, and happy to be here with you guys at this moment. 우리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이 기분 짜릿하지 않나요? Okay, now I'm going to introduce one more message about our morning groove Q&A and introduce more later on. 우선 이것부터 소개할게요. 나의 효도 사연. 나 이것만큼은 속썩이지 않았어요. I did this thing, this one good thing for my parents.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저의 아빠 펭귄께서, 아, 아버님이 펭귄이라고 하신 건왜 이렇게 귀여우시지? 저희 아빠 펭귄께서 물고기 잡으러 어디를 데려다 달라고 하시면 모셔다 드리고, 나 데리러 와라 하시면 군소리 안 하고 언제, 어느 시간이든 모시러 가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따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효도한 것 같아요. Wow, basically you've been a driver for your parents, your dad. Because as soon as you graduated from your high school, you got the driver's license. So whenever your dad calls you, you would just be there to drive him around. 이거 진짜 효도 맞는데? 이건 좀큰 효도인데요? 그쵸? 저는 막 교장은 안 해서 효도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운전을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도 그러시고, 그쵸? 아버님께서 너무 편하셨겠다. I think that truly made your dad convenient. 뭐 아버님께서는 자랑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데려다 준다고 해가지고 아들 차 타고 왔어. 이렇게 또 자랑도 하셨을 것 같은데. Alright, morning groovers. Get ready. Get ready. 모닝 그루브 이제 노래방 시간 돌아왔거든요. So I'm going to get to that coin 노래방 segment, which is a time where I get to party party with all of you because it's Friday. 금요일은 파티 좀 해줘야 되거든요. 금요일 그냥 보내면 좀 아쉬워하는 그런 1인으로서 we're gonna make this the best time ever. So I'm gonna be back for that segment. Everyone, get ready. This is Earth, Wind and Fire, Boogie Wonderland.

I am ready. 박은혜 팀장님 was like, get ready. 고인 노래방 is getting started. So I'm ready. 준비 단디해라. 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제가 Amorous Party. 김현자 선생님과 함께 등판한 It's time for 코인 노래방입니다. 여러분, 뿌뿌뿌뿌. 자체 효과음도 나타내는 이런 코인 노래방 어떠세요? Amorous Party. Love your fate. 여러분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어떠세요? 1, 2, 다 같이 아모르 파티 외치고 시작할게요. 아모르 파티. 이렇게 좀 그윽하게 불러줘야 돼요.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아모르 파티. 이렇게 해주셔야 구수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So, morning givers, you're listening to 김현자 아모르 파티 and it's time for some TMI quiz! 또 몰라도 되지만 알고 싶은 자꾸만 궁금한 그런 썸머 관련된 TMI 퀴즈 오늘도 시작할 거예요. So we're gonna have another TMI that's related to summer. So listen up everyone, you're gonna find this one good. 되게 되게 재밌어요. 자 여러분, 어제 썸머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제가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했는데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딱 깨어났을 때 내시경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썸머가 내시경을 받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So Summer had an endoscopy during her health checkup yesterday, and the nurse told her that something happened in the middle of the procedure. What on earth could have happened? 숫자, age is a number. Anyw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TMI 퀴즈 오늘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에 무료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까톡 어플 가셔서 오픈 채팅방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시면 그곳에도 공짜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Amor Fati everyone! What happened? 감독님, I love it! 옛다 뽀뽀뽀잉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좋아요. 신나잖아요. 이런 거 가끔씩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감독님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So long time no see this engineer. So I haven't met him in like 2 years, I guess? A year? I don't know. I'm not so sure. 근데 또 오랜만에 와주신 우리 베테랑 TBS AFM 감독님이십니다. 우리 윤동혁 엔지니어. 네, 저 성함도 알고 있습니다. 성함 리빌하는 거 괜찮으시죠? 우리 윤동혁 엔지니어 감독님. 좋아요. 함께 오늘 달려보는 거예요. Age is a number. 마음이 진짜죠, 여러분. 자꾸 나이 묻지 마세요. 혹시 30대, 40대, 어려 보이는데 이런 거 말고. Just don't ask. Don't care about the age at all. 아,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내시경 중에서 모닝그룹을 진행을 했다? 제가 잠이 들 거 아니에요. So obviously I would be...

하시나 봐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등급을 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스피커가 나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주 잘 들립니다. 덕분에 등급했네요. Everyone, let's get it. What happened during my endoscopy? 제가 이 노래 끝나고 정답 알려드릴게요. So you guys have a little bit of time. 한 2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제가 내시경을 받는 중에 뭐가 빠졌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아, 글보사님 안녕하세요. 썸머링입니다. 라고 출첵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마마미야. I've been cheated by you, 마마미야. Since I don't know why, 마마미야, 마마미야. 아바랑 약간 리믹스네요. 여러분들, this is a song dedicated to my parents because they are in love with Queen. What does your parents like to listen to?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희가 또 신청곡도 이제 찬스가 남아있으니까 틀어드릴게요. Let it go, let it go. 여러분들, 이제 한 1분 가량 남았습니다. You guys have like a minute left to guess what happened during summer's endoscopy. 내시경에 아마 이거 빠졌다고 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But that actually happened. Okay, 지붕이 has moved from piano to guitar. Guitar solo, let's go. 이거 기타 소리가 아닌데. Oh, let's go, rock and roll. 오, 8281님. 8281님 뭐야? 설마 이가 빠지셨어요? 와, 썸머의 내시경 중간에 이가 빠졌다. So her teeth dropped in the middle of summer's endoscopy. 과연, 과연 정답일까요? 땡! But you're very close. 정말 여러분들 다가가고 있어요. We're heading towards that answer. 다 같이 let's go! 4268님 아 생각났네요. 마우스피스가 빠졌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Also the mouthpiece fell off because you have to wear that during the endoscopy. 아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이것도 땡이에요. 어, 왜 못 맞추시지? 진짜 충격적인 일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오케이 다 이제 다 맞추셨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nce now it's time for me to reveal that answer. Okay, okay, okay. Wow! We finally have the answer. 정답입니다. 8281님 턱이 빠졌군요. 턱이 빠졌습니다. 우리 그루버들. So that happened. 제가 내시경을 받는 동안 턱이 빠져가지고 우리 간호사분께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아, 중간에 많이 움직이시고 턱까지 빠지셔가지고 제가 맞춰서 조치해드렸거든요. 이거 참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턱 관절이 좀 약하거든요. So I was told that my jaw became dislocated in the middle of endoscopy. So the nurse had to put it back in place. So that's what happened. My jaw joint isn't actually a bit weak. 그래서 제 턱이 좀 약해가지고 여러분 내시경하면서 턱 빠진 얘기 들어보셨나요? 진짜 제가 움직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턱이 이렇게 턱 빠져버렸대요. 너무 무섭죠 진짜. 저는 I've never experienced that. I hear from time to time that people's jaw drop sometimes. 제가 뭐 이렇게 아 뭐 어디 뭐 나 턱 빠졌잖아 막 이런 얘기 들어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살면서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시경 때 제가 그랬지 뭐예요. 이 내시경 때 막 아프다고 엄청 몸부림을 쳤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Like you can't feel anything when you're asleep in the middle of endoscopy, but I don't know what happened. 뭐 진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니까 얘기만 해주신 거 듣고 그렇구나 하는 거지. So I guess I had to call my daddy for that. This is 사이 아버지입니다. 이제야 깨달아요. 내 턱이 빠졌다는 걸.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아버지 to all the daddies out there. My father 사랑해요 아버지.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와 턱 빠지니까 노래 갑자기 잘 불러지는 것 같아. I think it kind of helped with my singing, having my jaw being dropped yesterday during that endoscopy. 우리 굴보사님께서 특별한 썸머피디님, 맞아요. 저는 특별한 썸머피디고요. You know what? I have so much love for you guys. So yesterday, as soon as I heard that, you know what I saw? 아, 이거 TMI 기술 해야겠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그 턱이 빠졌다는 거 말씀해주시는 그 비몽사몽 상태에서도 오, 이거 TMI로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So I'm always thinking about you guys. Even though when I'm asleep during endoscopy, even when my jaw is dropping, it's all part of the episode.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에피소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I don't really have a quiet life.

뭔가 인생이 좀 이렇게 잔잔하게 가기보다는 다양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다 방송하라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나 보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You know, my life has ups and downs, but it's all good because I'm collecting all the episodes to share with you guys. H2A, who sent in the correct answer, 오늘의 모범생 알바생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딸들이 이쁜 꽃을 선물해줘서 기분이 좋아서 급 휴가까지 내고 둘째 학교 바라다 주는 길입니다. 정답까지 맞추는 기분이 더더욱 좋네요. And sent in the picture of the flower, I guess perhaps given by their kid.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딸하고파 사랑해. Oh, what a loving message. So I want to be your daughter again, even in my next life. They are showing so much love for you. 얼마나 좋은 엄마이길래 또 딸께서 이렇게 또 예쁜 꽃과 함께 이런 메시지까지 오늘 진짜 아침부터 기분 되게 좋으시겠다. 이 기분 쭉쭉쭉 이어가가지고 주말까지 풀 충전 갑시다. 남아 갑시다요 여러분. Let's go. 와 싸이 노래가 끝나버리는 마법. 우리 8228 따님 엄마께서 정답을 맞춰버리셨어요. 오늘 엄마 칭찬 많이 해주세요. Please praise your mother because she got the answer correct. 제가 봤을 땐 오늘 난이도 진짜 최상이었다. 그죠? 오늘 진짜 어려웠어요. 인정 인정. So I guess the level of today's quiz was really high, but 8228 got it correct. 우리 8228 죄송합니다. 아빠예요라고 저 아빠예요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를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 갑자기 정치인 된 것 같은데 anyways 우리 8228 따님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아버님 제가 이제 절대 깜빡하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8228이라는 숫자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제 비번으로 설정해줄까요? 너무 소름 돋죠? 오늘 정답 맞춰주신 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Okay, this is Carpenter. Sha-la-la. This is yesterday, once more. 아, 우리 부모님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You guys, this is your day today. Sha-la-la.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따님들, 아드님들, 카네이션 많이 준비하셨고요. 어머니, 아버님께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시고, 부모님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숙소도 참고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 그래, 이러지 마시고. 나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라리지 마시고요. It's kind of scary. Okay, everyone. I need a little break to prepare for that news, so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song. I hope my jaw doesn't drop in the middle of the news. 제 턱이 더 이상 빠지지 않길 바라면서.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Stay tuned.

0: Busan and 18 degrees Celsius in Jeju. Air quality will be excellent with fine dust levels remaining in the good range nationwide, providing clean and refreshing conditions.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5.7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I hope it helps you plan your day a little better. Now, morning groupers, what is that one thing you did good for your parents? That one little single thing that you did good for your parents when growing up as a kid? 내가 부모님한테 이거 하나만큼은 속썩이지 않았거든요 싶은 거 계속 사연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For that, our 반장님 said, 저희 아이는 배 아프다고 학원 안 가고, 머리 아프다고 학원 안 가고, 숙제 안 했다고 안 가고, 툭하면 학원을 안 가는데요. 제 아이는 학원 문제로 속썩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야자라고 붙들려서 학원을 아예 안 다녔기 때문이죠. 아, 저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반장님께서는 학원비도 절약해드렸으니 효자죠? 라고 해주셨는데 So my child skips academy all the time, says his stomach hurts, says that he has a headache. He also says that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Any excuse not to go. But I have never caused any stress over academies when growing up as a kid because the school kept me there for supervised self-study until 10 p.m.
1: 예전엔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셨냐 안 하셨냐 이 말인 거죠. 그죠? 야자를 하면서 성실하게 진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공부를 하셨냐 안 하셨냐. 왜냐면 누구나 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시절에는 학원보다는 뭔가 야자를 더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야자도 사실은 내가 핑계를 대고 싶으면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오늘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야자 안 가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였어요 절대. 야자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머리가 아프거나 코피가 나거나 아오 가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티가 납니다. 야자 안 다닌 제가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0: This pretty much shows that I did not join that, you know, extra supervised self-study. I did have that thing when I was in high school too. It was like half mandatory and half not, but if you were not to go, you would have to come up with some good excuses.
1: 그래서 안 가기 위해는 좀 좋은, 진짜 좀 말이 될 만한 그런 핑계가 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저는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야간 자율학습 참 좋은 것 같아요. 학원비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렇게 좀 나 이것만큼은 속썩이지 않았어요. 나 이것만큼은 우리 부모님께 꽤 효도했는걸요 싶은 사연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0: Let me know that one thing that you did good for your parents when growing up as a kid.
1: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This song is by The Beatles, Hey Jude.

So we just listened to 어머니와 고등어 by 김창완 선생님, request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Thanks to you, we got to listen to this song. 효도와 또 관련된 노래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It got me thinking a lot. We've been talking about, you know, the good things that we did for our parents and everything. 근데 이 효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한국적인 거 아닌가요? 그쵸? 저도 해외 생활을 조금 해보고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it got me thinking that, you know, to show this like filial devotion towards our parents, this whole concept, I think this is a very Korean thing. Because I don't think I've ever heard, someone saying like, so when you grow up as a kid, you have to devote to your parents, things like that. 그래서 뭔가, 너 커서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런 개념을 외국에서는 잘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근데 뭐 사실 맞죠. 부모님을 우리 이 세상에 낳아주게 해주신 분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를 뭐 아껴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씻겨주시고, 사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It makes us feel that we should never take our parents for granted. 그래서 효도라는 그 적당한 그 단어를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좀 널리 널리 보편화되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되게 한국적인 거잖아요. Because there would be Mother's Day, but Father's Day, but this like filial devotion, 효도. 이건 좀 한국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Anyways,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저희는 형제자매가 모두 다섯이고요. 어버이날 각자 다른 날짜 정해서 엄마하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여러 번 만난 거 드실 수 있어서요. 오늘은 엄마 스케줄이 바빠서 저는 내일 같이 밥 먹고 아빠 산소에 다녀올 거예요. 오늘은 첫 월급 탄 첫째가 소고기 사준 데서 먹으러 가요. What a big family you have right there. So there are five siblings in our family. So for our parents' day, we each choose different dates to take our mom out for a meal. That way, she gets to enjoy delicious food multiple times. Good for your mom. I think you're doing it the right way. It's so hard to gather with the whole entire family members. Even your family members are not that many as yours. 저는 네 가족이거든요. 오빠, 저, 엄마, 아빠 이렇게 네 가족인데, 이네 가족 모이는 것도 진짜 힘든데, 다섯, 이제 형제 자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따로따로 시간 낼 때, 이제 어머니만 바쁘신 거죠. 근데 행복하게 바쁘신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소고기 맛있게 드시고요. 민준 리나맘님께서 피디님 보이는 라디오도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구름 한점 없이 맑고 너무 예뻐요. 기타도 치시나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TBS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네요. So I guess you watched me trying to play the guitar during the viewable radio. 방금 viewable radio를 한국말로 보이는 라디오 이러려고 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국어 왔다 영어 왔다가. 가끔 저도 헷갈려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thank you for rooting for TBS. TBS 응원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감사드려요. 응원 여기에다 보내주시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 힘이 너무 나거든요. It really makes our day if you send in those cheerful messages to TBS. 근데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메시지는 사실 서울시로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모닝그룹 매일 듣고 싶어요. We wanna listen to Morning Group every day. We wanna listen to 101.2, 101.3 every day.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메시지 뭐 그쪽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they're the ones that, you know, takes action. So I don't know. Maybe they could surprise us. 우리를 또 놀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 뭐, 말씀 남겨드리고요. I guess we're gonna have to wrap up the program today. Thank you for making my day, making my morning groovers. You guys are the best. You guys rock.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f you wanna watch our viewable radio again, you can do that by going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라이브스트림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 가시면 제가 다시 보기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만드는 재미에 들렸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쪽 가서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next Friday. Meanwhile, tune in every day to Morning Groove. That will be wonderful.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This is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Up a Light by Taylor Swift.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